0: 주어졌다라고도 기록돼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라는 거겠죠.
1: 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똑같은 복사본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0: 아멘.
1: 한 성령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연합해야 하는 거겠죠.
0: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은 경쟁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협력 종목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우리가 가진 은사와 능력에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멘, 아멘.
1: 그 하나하나의 색깔들이 한 성령을 따라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 아멘.
0: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터전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해들한 오늘도 이런 고운 마음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든든한 영양제, 그 영적 보약 챙겨드리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6월 12일자 성경 구절 네 구절이고요. 오늘 이제 숲 이미지.
1: 네.
0: 월화, 수, 목, 금. 오늘 이번 주 테마가 숲이었어요. 숲 이미지로 예쁘게 뭔가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또 숲 그림에 성경 구절을 좀 새겨 넣었는데
1: 네.
0: 잘 받으시고 여러분의 계신 자리에서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능력으로 좀 붙잡고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어떤 구절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지 한 구절씩 소개해드려볼까요?
1: 네, 첫 번째 말씀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0: 아멘.
1: 아멘. 아멘.
0: 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공동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세워나가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1: 네. 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0: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오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덕스러운 그런 말씀들 준비했으니까 오늘 받아가시고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되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 아, 아멘.
0: 아멘. 아멘.
1: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했더란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정성스럽게 오늘도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1: 네.
0: 여러분 한 구절도 아니고 두 구절, 세 구절, 네 구절. 여러분께 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깊게 새겨지고 또 뭔가 여러분 눈에 있어서 쏙 들어오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네 구절씩을 준비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받아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오늘 샵 933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을 향해 준비한 이 말씀의 선물 잘 챙겨서 그 감동과 교훈을 가득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드란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단어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키워드만 남겨주셔도 여러분께서 기도문, 오늘 준비된 기도문을 얼마든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좀 길게 문장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소개하면서 방송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참고해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를 저희가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는 지금 내용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두 글자. 오늘의 키워드 두 글자죠. 네. 오늘도 저희가 약간 좀 하얀색 계열의 옷을 둘 다 좀 입었기 때문에 글자가 좀 선명하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방송 가족분들 이제 오늘 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키워드 잘 확인하시고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네, 샵 93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 네. 집사님, 제가 항상 좀 너무 좀 조악하게
1: 네. 네,
0: 너무 좀 볼품 없이 지금까지 힌트를 좀 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달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기대되는데요.
0: 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그 힌트 두 글자는 네. 오늘 두 글자는 약간 이런 거 있죠. 시편 말씀에 형제가 이거 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런 그 성경 구절이 또
1: 말씀을 그러더라고요. 또 네. 오늘은 인용하셨군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인가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그 133편이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짧아서 세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1: 네,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는 거죠.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오늘의 키워드는
0: 자,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아니 좀 방금 찾았는데 골로새서 2장 19절. 그게 유명하지 않은 말씀 같아요.
1: 네.
0: 근데 제가 방금 찾았는데 이런 말씀이네요.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이것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 것 같죠.
1: 오늘은 네. 말씀을 많이 찾으셨네요.
0: 네,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단어로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게 막 아주 네 시원하게 아무튼 형제가 이것에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것이 가장 좀 유명한 말씀 구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아무튼 여기 있네요. 로마서 6장 5절.
1: 네.
0: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것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것한 자도 되리라.
1: 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네요.
0: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개. 그 두 글자의 단어.
1: 맞출 수 있을까요?
0: 네. 초성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이응, 히읗?
0: 네. 이응, 히읗입니다. 이응, 히읗이고요. 뭔가 연대하고 좀
1: 함께.
0: 합쳐진다.
1: 함께. 그런, 네. 함께 이런
0: 맞아요.
1: 뜻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0: 네. 그거 있죠. 이유. 그 이유 있잖아요. 이유.
1: 네.
0: 이유가 흔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좀 합쳐졌다고 해가지고 좀 같이 공동체를 이뤘다라고 해가지고 유럽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 네. 공동체에서 한 목적과 또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0: 맞아요.
1: 하는 거죠.
0: 네. 보배. 이렇게 지금 오답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1: 네.
0: 저희가 이제 키워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들으시고 그 두 글자의 단어 샵 9330번 문자 주시면 되겠어요. 자, 집사님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1: 네, 기억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그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고 있는 말씀 구절들도 결국 공동체 서로서로가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하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런데요. 연합과 관련된 좋은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0: 그래요? 네.
1: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0: 야.
1: 그리고 헬렌 켈러가 말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고작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일할 때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은 단순히 똑같은 모양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지나가다 보면 꽃 하나가 이렇게 피어 있을 때는 굉장히 가냘프거든요.
0: 네.
1: 그런데 함께 어우러져 피어 있는 꽃밭은 그 계절을 말을 해주잖아요.
0: 예, 예.
1: 이렇게 함께할 때, 연합할 때 정말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0: 꽃꽂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서로

0: 서로 한 대 어우러지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1: 그렇죠.
0: 오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박은영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1: 네.
0: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의 그 목적은 바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1: 그렇죠.
0: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고 우리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연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또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우리 박모 집사님께서 지금 앞에 있는 분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자주 입에 좀 담으시면서 방송에 자주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혼자보다는 함께,
1: 함께.
0: 그렇습니다.
1: 아 그럼 이제 또 찬양 들을까요?
0: 자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연합이라는 키워드고요.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좋은 일꾼의 찬양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오늘 방금 소개해드렸던 찬양, 방금 들려드렸던 찬양이 바로 좋은 이웃의, 좋은 일꾼이죠.

0: 좋은 일꾼의 우리 같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라는 이름으로 한 걸음 걸어가 봐요. 같이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쩌면 느리고 서툴지만 주 은혜 안에서 함께 가요 라는 이 가사가 참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고백, 또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아무튼 오늘 좀 저희 두 가지 또 선물 챙겨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 연합입니다. 연합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씨앗이라고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숲 이미지입니다. 오늘 뭐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예쁜 숲 이미지에 또 성경 구절 네 구절 담겨 있습니다.
1: 요즘의 풍경을 딱 담은 것 같아요.
0: 아, 네. 제가 그런 좀 시의성을 반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
1: 아, 훌륭하십니다.
0: 여러분께서 잘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 보내주신 문자 하나하나 또 저희가 정성스럽게 이 시간 또 소개해 드려볼게요. 자, 씨앗과 연합. 문자 열심히 주시고 계신데 또 8457번님 항상 네. 일찌감치 장문의 문자를 주시는데요.
1: 네, 오늘도 인사하셨네요. 샬롬, 오늘도 말씀 씨앗으로 예수님의 받은 사랑 흘려 또 넘쳐보내는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주길 기도합니다.
0: 아, 진짜 받은 사랑을 공동체 가운데 네. 우리의 은사와 능력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0: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니까요. 자, 그리고 8867번님.
1: 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0: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이것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바쁘다 핑계대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뭔가 사랑하고자 한다,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은 나오는 것 같거든요.
1: 네, 우리들의 마음의 삶의 우선순위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웃사랑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어요.
0: 맞아요. 정작 우리가 가장 우선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짬을 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그리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은사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0: 맞아요. 네. 자, 1278번님께서
1: 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서로 연합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네요.
0: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연합하기 위해 힘써야겠죠. 분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생각해요. 자, 0675번님.
1: 네, 시작 감사해요. 큰 힘이 되는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하루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자, 3538번님. 시작 정말 감동입니다. 문자 주셨는데 이 문자가 더 감동입니다.
1: 그리고 또 1234번님께서도 시작 말씀 참으로 감동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욱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0: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말씀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공감하시고 오늘 받으시고 읽으시고 공감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0: 연합. 네, 잘 기억해 주시고 3013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늘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하루하루가 되어 씨앗 심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날들이 오길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뭐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1: 네.
0: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또 해야 할 것은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가장 중요하죠.
0: 네, 맞습니다. 자,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문자 주셨고, 네, 0360번님.
1: 네, 정답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가정과 저희 예수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이 있어 행복합니다.
0: 야, 예수로 교회 축복합니다.
1: 축복합니다.
0: 자, 그리고 이제 가정의 연합을 또 강조해 주셨는데, 진짜, 오늘 또 반성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둘째에게,
1: 네.
0: 저희 둘째 아이에게 그 조금의 순간도 참지 못하고 아유. 제가 또 버럭했던
1: 아유,
0: 그
1: 회개하세요.
0: 생각이 나서 미안한 마음이에요. 아, 지금 8621번님께서 두 분 목소리가 너무 은혜롭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또 얼마나 마음 바탕이 좋으시길래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주실까.
1: 네, 아마 8621번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게 보고

0: 은혜 베풀더라. 아. 저희를 향한 긍휼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듣지 않으실까요?
1: 이런 시 표현 있지 않습니까? 뽑으려고 했더니 다 잡초인데 아. 품으려고 하니까 다 꽃이더라.
0: 아멘.
1: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우리를 모두 사랑으로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0: 그럼요.
1: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0: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하네요. 감동받았어. 제가 감동을 좀
0: 힘이 납니다.
1: 표현해봤습니다. 자, 연합하는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고 또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8457번님 고백해주셨고 1006번님이시네요.
0: 이행시를 지으셨어요.
1: 연합하는
0: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합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아멘.
1: 와.
0: 오늘
1: 멋진데요?
0: PD님과 저도 연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0712번님께서.
0: 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1: 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뭐 당연하지만 기도문은 공동체를 위한.
0: 아.
1: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또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문이 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1: 7638번님께서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 씨앗에 서로 봉사하라라는 그 말씀이 참 가슴 깊게 다가오네요. 공동체를 세우는 언행이 되기를, 또 복음을 전하는 구별된 입술과 행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여기 지금 서로 봉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제 좀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70이 넘으니까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신대요. 그래서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 7638번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서로 봉사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또 세울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젊을 때 힘다하라.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젊을 때 힘다하라. 할 수 있을 때 우리 최선을 다하자.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618번님.
0: 네, 할렐루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쉬는 날 일이 이 방송을 또 듣습니다. 정답은 연합입니다.
1: 아, 할렐루야. 아, 멋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키워드 연합에 대해서 또 8867번님.
0: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멘. 아멘.
1: 자, 그리고 1234번님도 연합 기도문 정말 필요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과 다른 아름다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요즘인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9734번님 문자.
0: 네. 네, 주일학교를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며 봉사하던 쌤을 아주 오랜만에 만나러 갑니다. 보령으로 이사 가셔서 만나지 못했는데 드디어 오늘 만나네요. 주님도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하며 설레는 마음 안고 갑니다. 사랑했던 가족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 야, 정말 전파하면서 아름다운 가족,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또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이네요.
0: 네, 이렇게 자, 또 봉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문자를 보면서 아, 나에게도 누군가가 떠오르는데
0: 네.
1: 라고 하면 뭐 직접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화 한 통, 오늘 잘 지내니? 라고 안부 전화 좀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0: 네, 먼저 하세요. 먼저.
1: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뭐 오늘 광장 시간에 이야기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다가오는 6월 15일이죠. 네. 15일 월요일 이제 오전 10시, 10시 이제 블레싱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강찬 목사님 모십니다. 강찬 목사님 모셔서 특별한 시간 찬양과 간증 은혜의 시간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블레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 한 곡 듣고 와서요. 저희 삿대 광장 시간, 뜨란 광장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너스의 헐몬의 이슬이거든요. 이 찬양이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시편 133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저희 돌아올게요.

0: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1: 이 시간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사역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뜨란광장. 네, 이 시간에는 대전과 충청 지역의 행사와 사역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1: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많이 사연들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께서 섬기는 교회나 기관에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라도 좋거든요. 뭐 개인적인 어떤 경조사 환영입니다.
0: 네, 생일.
1: 네, 생일도 좋고요. 네, 그리고 전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께서 다른 데서는 좀 자랑하기가 좀 민망하다 하는 것들. 하지만
0: 좋죠.
1: 내가 이룬 성취.
0: 좋죠. 칭찬받은 거.
1: 네,
0: 맞아요. 뭐 이런 거.
1: 제가 뭐 뜨개질을 성공했습니다. 아, 드디어 뭔가를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뭐 넌지시 말씀해 주시면 샵 9330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네. 다 보내주시는 것들은 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
0: 네. 그리고 축하도 해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분 계시죠?
0: 네,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1: 네. 아, 뭐 하다가 좀 이제 오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0: 너무 바쁘셨나봐요.
1: 아, 네, 맞아요. 네. 자, 누구신지 본인 직접 소개해 주시죠?
2: 네, 안녕하십니까. 뜨란광장의 전서구 비둘기 남지구입니다.
0: 아~ 반갑네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2: 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1: 아, 근데 저는 그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네. 어, 오늘 그 남지구 PD가 들어왔을 때
0: 표정 보셨나요? 혹시?
1: 없으면 너무 허전해요. 이런 얘기 듣는.

0: 같은데 이게 뭐 질투심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괜히 좀 서운한 마음 들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유, 우리 또 두 분이 계셔서 늘 든든합니다. 우리 셋이 오늘 연합회하죠.
0: 아 맞아요. 연합회하죠. 네. 아무튼 이 시간 어떻게 진행될까요?
1: 네, 이 시간에는 다시 듣기와 미리 듣기 그리고 함께 듣기로 나누어지는데요. 다시 듣기는 이미 진행된 행사 소식이고요.
0: 그쵸?
1: 또 미리 듣기는 예정된 행사 소식 그리고 함께 듣기는 방금 말씀도 하셨죠. 우리 장 PD님께서
0: 네.
1: 여러분들께서 각종 행사나 기쁜 또 다양한 소식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뭐 교회 행사도 좋고요. 여러분의 행사도 좋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 이야기도 다 좋으니까 이 시간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듣기는 이제 제가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미리 듣기는 우리 남지구 PD가 담당을 하고 있고
1: 네.
0: 또 함께 듣기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네, 이뜨란 광장의 꾀꼬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참새 이제 약간 좀 입에 붙네요. 참새
1: 오랜만에 모였어요.
0: 제가 약간 좀 남자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참새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1: 아 근데 참새가 그동안 너무 바쁘셨어요. 아, 비둘기님이 안 오셔가지고
0: 네. 아, 비둘기 역할까지 하느라 제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1: 네,
0: 네. 자, 아무튼 제가 다시 듣기 파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저는 이번에 좀 특별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대전극동방송이,
1: 네.
0: 이 대전극동방송이 이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대전이라는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유성구 안에 지족동에 저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유성경찰서와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이제 서로 협력하기로 이제 MOU라고 하죠. 그 저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이제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제 공익적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찰서 입장에서도 이제 대전극동방송의 전폭적인 이제 지원과 지지를 또 해주실 또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현장에 어제 진행이 됐어요. 어제 오후 2시에 진행이 됐는데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어떤 생생한 소리를 좀 담아왔는데 네, 그 소식을 우리 오늘 뜨란 광장에 다시 듣기 소식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특별한 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좀 듣고 돌아오실게요.
2: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3: 지금부터 대전 유성경찰서와 대전 극동방송과의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백철규 지사장님께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대전 극동방송 지사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사장님 가볍게 오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유성경찰 사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백철규 지사장님께 오늘 유성경찰서와 맞잡은 손에 그런 소감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우리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4: 대전 극동방송을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라디오 방송이고 93.3MHz로 기독교를 전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얘기로는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죠. 극동 방송은 광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성경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그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도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때 힘들고 지친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우리 경찰관 분들이시죠. 그래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서장님이 오셔가지고 극동방송과 MOU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우리 경찰서와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극동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극동방송에 한 번씩 와주시면 제가 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성경찰서장님께서 화답해 주시겠습니다.
5: 네.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저 유성경찰서를 방문해 주시고 MOU를 선뜻 응해 주신 우리 백철규 지사님과

0: 본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극동방송 제가 들어보니까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 충북, 회전까지 이렇게 시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가운데 아까 우리 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좋은 일만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 경찰의 도움을 필요한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미리 예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마음에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잘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서 항상 안전하시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유성경찰과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기념품 준비했는데요. 네, 너무나 안주맞고 귀여운 포돌이 포순 인형 같이 들고 사진 촬영.
2: 네, 뜻깊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MOU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고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덕분이라 생각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이제 대전 극동 방송의 위상이 올랐고 그리고 이렇게 기관들과도 협력해서 더욱더 선한 일들을 저희가 펼쳐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기도와 또 후원을 해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방송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계속 장을 마련해 주신 만큼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하고 사역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방면으로 요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2: 맞아요.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 덕분에 네. 더욱더 대전 극동방송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아멘. 잘 전하도록 아멘. 하겠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또 이제 전서구 열심히 뛰어 보내가지고 날아가서 좋은 소식도 전하고 또 물어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듣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더 많이 취재했어야 되는데
3: 충분합니다.
2: 네. 미리 듣기 기대가 됩니다. 예정된 행사 소식 이제 전해드릴 텐데 우리 남지구 전서구 네. 네, 비둘기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4: 네, 오늘도 네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2: 네 가지 소식이나 네,
4: 근데
2: 네.
4: 첫 번째 소식은 이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 네네.
4: 제 대전극동방송에서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2: 언제죠?
4: 네. 6월 15일 월요일 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이곳 대전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4: 네, 시간 오전 10시입니다.
2: 오전 10시입니다.
4: 네.
2: 오전 10시. 이제 정말 오전 시간대에 이 행사가 잘 열리지 않는데 특별히 이제 10시 시간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찬 목사님을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섬김도 유명하고
4: 그렇죠. 하늘을 봐
2: 하늘을 봐
4: 하늘을 봐 하는 그 곡 혹시 아십니까?
3: 역시 비둘기님이 오시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 제가 원치 않는 분위기인데 네. 갑자기 뭐 찬양을 부를 줄이야.
4: 아무튼 그런 곡들로 유명하시
2: 저도 약간 네. 한 곡 좀 약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거 좀 하려고 했는데
3: 모두 다 강찬 목사님의 또 네. 찬양이죠.
2: 겹쳐가지고
4: 네, 네, 더불어 알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찬송가를 새롭게 한 곡 한 곡 부르고 계셔서
2: 매달 찬송가를 한 곡씩 좀 발매를 하고 있고
4: 맞습니다.
2: 사실 찬양사역자 중에 가장 왕성하게 이제 음원 활동을 또 하고 계신 분이시고 전국적으로 또 해외까지 나가서 또 찬양으로 좀 귀한 이제 은혜를 전하고 계신 분이신데 정말 바쁘시거든요.
3: 네. 네. 네,
2: 일정을 내서 대전극동방송 이 블레싱 기도회에 참석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4: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뜨거운 말씀들과 또 은혜로운 찬양들로 그 시간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간증 전하시다가 또 찬양 부르시고 또 말씀 전하시다가 또 찬양 부르시고 정말 정말 은혜의 감격의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함께해 주시면 좋은데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4: 네. 샵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꼭 남겨주셔서 누구 오시는지 어떤 분들과 함께 오시는지 네. 그곳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3일 뒤입니다. 3일 뒤 월요일이고요. 3일 네. 뒤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극동방송 지족동 대전극동방송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그리고 또 네.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4: 네. 네.
2: 은혜의 찬양들 함께 들으면서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2: 두 번째 소식입니다.
4: 네. 두 번째 소식은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부터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배경음악이 심상치 않은데요.
5: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으로 전도하는 버스킹 소식을 전하기 위해 힘차게 날아온 논티 선결교회의 뻐꾸기 김희태 목사입니다. 전해드릴 소식은 이번 달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부여 시외버스 터미널역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논티 선결교회와 효교파 사모합창단인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과 함께 찬양전도 버스킹을 합니다. 먼저는 테일라 사모합창단이 아름답고 멋진 합창곡을 불러 부여 하늘을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고 성도들은 지나가는 사람들과 주변 상가에 전도지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합창단과 함께 찬양하며 주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것입니다. 여기는 인구가 감소되는 농촌 지역입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주민들이 살기에 전도가 더욱 시급합니다. 농촌 지역이지만 도시에서도 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찬양전도 버스킹을 하므로 먼저는 부여에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좋은 전도를 하므로 부여에 신선한 영적 바람,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부여 시외 버스터미널역 부여 백강문화원 앞으로 오십시오. 버스킹이 끝나면 논티 선결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테일라 3호 합창단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뻑꾹뻑꾹.
1: 목사님 완벽하신데요?
2: 맞습니다. 뻑꾹뻑꾹까지. 아. 제가 소개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뻑꾹뻑꾹까지 외쳐주셨습니다.
1: 역할을 정말 120%
2: 맞습니다.
1: 네, 감당해 주신 것 같고
3: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1: 네. 아 그리고 앞서 이제 방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우리 남지구 PD님께서 배경 음악을 뭘로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2: 맞습니다.
1: 이때 아 제가 작년에 갔었잖아요.
2: 그렇죠. 저희 둘이 함께 작년에 제
1: 그 현장에
2: 2회.
1: 갔었거든요.
2: 맞습니다.
3: 그래요?
1: 그 현장 갔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진짜 감동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이제 그 터미널 앞에서 찬양을 막 하거든요.
3: 네.
1: 찬양을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할 것 같은데 진짜 다들 되게 좋아하시고 또 가다가 길을 멈추고 찬양을 듣고 함께 따라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네.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더 감동적이었던 거는 끝나고 자 이 현장에서 막 처음엔 쭈뼛쭈뼛하다가 나중에는 은혜가 막 충만해져요.
3: 네.
1: 충만해지면서 이제 거리 행진을 합니다.
3: 아.
1: 근데 찬양 이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예수 믿으세요.
2: 네.
1: 예수 믿으세요. 그죠? 이제 거리 행진을 하는데 뭔가 가슴 벅찬 감동이 있거든요.
2: 맞습니다.
1: 네.
2: 심지어 그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행진을 하는데
3: 네.
2: 아 10분? 20분? 아닙니다.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3: 와.
2: 주변 곳곳을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또 도전이 됩니다.
1: 그리고 실제 네. 놀랐던 거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3: 네.
1: 돌아다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2: 네. 네.
1: 거기서 한 분이 아, 저 이제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진짜 교회 나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연락처나 이런 거 받아서 교회 출석까지 연결됐던.
2: 네.
1: 그러니까 사실 이 논티 성결교회가 좀 뭐 제가 그 교회에 좀 감동받았던 점을 살짝만 말씀드리면 제 교회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3: 네. 네.
1: 그러니까 거기 이제 터미널에 있는 분이 논티 성결교회로 바로 연결되기 위해 우리 교회의 어떤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전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그 읍내죠. 이제 그 시내로 와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3: 진심으로
1: 예, 그분들이 네. 누가 교회를 가고 싶다면 인근 교회를 추천해 주는 거죠.
2: 네.
1: 예,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참 더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2: 네.
1: 올해도 진행이 되네요.
2: 맞습니다. 그 감동적인 찬양 전도가 이번에도 열립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부여에 있는 백강문화원 앞에서 함께 찬양으로 먼저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를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1: 네네.
2: 네 전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1: 터미널 바로 옆이잖아요.
2: 맞습니다. 네. 특별히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으로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0: 시간이 될 텐데요. 아마 전도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1: 그래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시간과 장소를 잘 확인하시고 이제 그 현장 가운데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내용은 내가 다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면 어떻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죠?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광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1: 광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네. 오늘은 바로 답장이 가지는 않을 거고요. 광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남지구 PD님께서 내용을 조금 더 업데이트할 게 있대요.
0: 아, 네 맞습니다. 네.
1: 내용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된 것을 여러분께 일단 링크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아, 맞습니다.
2: 버스킹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도 제공되나요?
1: 아, 진짜 풍성합니다.
0: 풍성. 저희가 또 먹어봤죠.
1: 아낌이 없습니다. 아낌이 없습니다. 샵 9330번 광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 정리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예정된 행사 어떤 소식일까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에서 6월 16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후 7시에 대전시 유성구 어울로에 위치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개최하는데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극 목사님께서 와주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고 하고요.
1: 네.
0: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 또 그쪽 연구단지지 않습니까?
1: 네.
0: 그쪽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독교이신 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신앙 부흥회를 가지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1: 6월 16일 화요일 오후 네. 7시입니다.
0: 네.
1: 시간과 그리고 장소 어디죠?
0: 네. 장소가 대덕 한빛교회입니다.
1: 네, 대덕 한빛교회 시간과 장소를 잘 확인해 주시고 네, 대덕연 여름 연합 신앙 부흥회 네, 김성근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데 여러분께서 잘 참석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회원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2: 네, 7시.
1: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소식이겠네요.
0: 네, 마지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이것도 월요일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아,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아쉬운 점은 사전 접수 기간은 좀 끝났습니다.
1: 아, 네.
0: 그러나
1: 현장
0: 이날,
1: 접수?
0: 네, 네. 이날 현장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접수하셔서 함께 콘퍼런스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 저 이거 꼭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날 바로 이 대전 평안교회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야, 근데 집사님 정말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어느새 한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 성숙이.
1: 한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2: 아 너무 빠르네요.
0: 그러니까요. 와 아마 매주 이런 여름 성경학교 혹은 청소년 청년 여름 캠프 이런 소식이 하나씩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아, 그래도 네. 뭐 여름 성경학교가 꽃이잖아요. 꽃.
1: 맞아요.
0: 맞아요.
1: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앞서서 이제 찬양도 살짝 이제 좀 소개해드렸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2: 맞아요.
1: 은혜 받아야죠.
2: 맞아요. 봉사수 있을 때.
1: 여유가 있을 때.
2: 그럼요.
1: 나중에는 뭔가 참석하거나 가고 싶어도.
2: 그럼요.
1: 체력이 안 돼서 못 가거나.
2: 네, 맞아요.
1: 아니면 연령 제한이 걸려서 못 가거나. 혹은 가기 민망해서 못 가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가일 수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는 특히 그 시기가 아니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0: 맞습니다.
1: 지금 제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련회를 전적으로 그 소년과 같은 마음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죠.
2: 아, 수련회.
1: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 수련회를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야, 너 그때 아니면 못 간다.
0: 맞습니다.
1: 하고 적극적으로 그냥 밀어 넣으십시오. 은혜 현장 가운데 밀어 넣어야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아무튼 오늘 이제 네 가지의 소식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2: 네.
1: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죠.
0: 네. 네, 총 네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15일에 블레싱 기도회 대전 극동방송 공개 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1: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블레싱이라고 샵 9330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부여 논티 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자,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에서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0: 대전 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 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하는 소식 총 4가지 전해드렸습니다.
1: 그 보태기로 조금 더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이제 지금 사랑의 드라뿐만 아니라 대전 극동방송에서 2026년 그 한 해를 함께 좀 세워나갈 사역의 지경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제가 많은 좀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함께 좀 채워주신 기도원의 300용사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모집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뭐 일시연금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뭐 뜨거운 마음과 감동이 있어서 대전극동방송에 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모든 소식들 정리해서 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좀 내가 그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0: 네, 샵 9330번으로 광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새로운 내용들 수정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업데이트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이제 여러분의 또 행사 소식 혹은 소소한 어떤 이야기들 문자를 좀 남겨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감동의 문자들, 감동의 문장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그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4006번님께서 굉장히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거든요. 자, 저는 네, 피디님, 저 어제 욱했어요. 하시면서 그 뒤에 박 집사님.
2: 네, 우리 애들 대한이, 민국이, 사랑이, 영광이한테 욱했어요.
1: 저는 자는데 애들이 계속 밤새 돌아다녔어요.
2: 아,
1: 추려. 추려. 문자를 주셨습니다.
2: 아니, 우리, 그러면 네. 애들이 지금.
1: 나이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아~ 네, 같이 또 다 주무시나 봐요. 네. 아, 우리 또, 남지구 PD는 남들 같지 않겠군요.
0: 아, 남들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1: 욱하지 말고.
0: 그럼요.
1: 네. 항상 오래 참음으로. 네. 자, 평안과 평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 근데 그거 아세요? 부모님의 뒷모습 보고 아이들의 성품이 닮아가잖아요. 네. 앞에서 욱하지 마세요. 네. 애들이 닮습니다.
1: 욱하는 거 뒷모습만 봐도 압니다.
0: 네. 마음에 새겨놓겠습니다.
1: 6755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2: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서로가 관용하고 용납하여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이고요. 각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체가 연합해서 몸을 이루게 되는 걸 텐데 우리가 정말 참된 연합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또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고 이루어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오늘 키워드가 연합이잖아요.
2: 네, 연합입니다. 연합 샵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1: 6995번님.
2: 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로 이 나라의 가정들이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동의 문자들, 좀 깊은 울림이 있는 문자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광장 신청하신 분들 저희가 끝나고 이제 내용 정리해서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광장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방송가족분들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막 이제 자부심이 엄청난가 봐요. 우리 남지구 PD님께서 옷도 마스터피스, 네. 걸작품이라고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네, 걸작품, 네. 비둘기계의 걸작품. 네, 남지구 PD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죠.
0: 네, 제가 격주로 오게 됐는데, 앞으로는 빠지지 않고 더 좋은 교계의 소식들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엔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1: 아, 네.
2: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집사님, 우리, 저희도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좀 알려주시죠.
2: 네, 다시. 연합입니다. 연합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받으세요. 씨앗이라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자, 7638번님께서 귀한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네, 팀 루거십의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1부의 끝곡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12일 금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 노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 말씀이다.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의 남겨준 흔적은 온통 사랑뿐이었다. 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삶을 덮어주시니 그저 감사의 고백을 한다. 인생에 왜 시련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한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화가 났던 마음도 안정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외로웠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진다.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도, 눈물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절박하게 매달렸던 순간에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주님을 만나면 가장 큰 행복은 평안이 아닌가 싶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많은 은혜들을 맛보며 녹록지 않는 이 세상에서

0: 네, 사랑에 뜰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또 박은영 집사님께서 아름답게 예, 제가 예, 수요일에는 저 혼자 진행을 하잖아요. 수요일에는 전혀 나올 수 없는 네. 그런 분위기. 그래서 항상 저는 수요일에 이 그 같은 배경음악을 쓸 때마다 아, 이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1: 아닙니다. 네. 장 PD님의 묵상 노트도 은혜롭습니다.
0: 아무튼 오늘 귀한 메시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방송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그리고 오늘 연합에 대한 이제 공동체의 연합을 저희가 바라면서 또 그런 기도문을 좀 준비를 했고
1: 네.
0: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들도 이제 성도의 연합을 위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한 좀 귀한 말씀들을 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또 문자 보내주시는 거 네, 깜빡하지 마시고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PD님 그거 한번 더 소개해 주세요. 샵 네. 9330번 어떻게 보내는지.
0: 아, 네.
1: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0: 휴대전화 문자 보내는 그 문자 창을 좀 이제 먼저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받는 사람 번호가 있잖아요.
1: 네.
0: 받는 사람 번호에 뭐 010 뭐 1234 5678 뭐 번호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소록에 뭐 누구 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대신에 그 받는 사람 번호에 샵 9330 네, 샵 9330 이 번호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1: 네, 번호만.
0: 네, 그 0 옆에 있는 그 다이얼에서 0 옆에 오른쪽에 있는 샵,
1: 샵.
0: 붙이시고 9330 하고 내용에 뭐 씨앗 혹은 연합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제 다 자동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이제 문자가 답장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한 그 5초 정도 기다리시면 이제 답장에 갈 테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레싱 기도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다음 주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10시.
1: 네. 네.
0: 강찬 목사님 모시고 진행되는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블레싱, 네, 블레싱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뭐 짧게 찬양 함께 듣고 돌아와서 자, 오늘 클래식 선생님 모시고 아. 클래식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클래식 감상을 좀 제목으로 표현해보는 시간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1: 네. 우리의 음악의 지경이 넓어지죠?
0: 맞습니다. 우리의 교양이 더욱더 넓어지는 시간 또 이어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의 뜰 안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신아 콰이어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저희는 메인 코너 이어갑니다.

0: 은혜로 다시 쓰는 당신만의 클래식이 펼쳐집니다.
1: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풍성한 은혜가 머무는 시간
0: 어메이징 클래식. 네, 이 시간에는 클래식 곡을 하나 선정해서 별도의 설명 없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1: 여러분께서는 그 선율을 잠잠히 잘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묵상과 또 감동을 제목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여러분들만의 제목을 생각하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933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 그럼 이 시간 우리들의 클래식 선생님 한 분을 좀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피아니스트이자 한밭대학교 또 침례신학대학교 충남대학교 겸임 교수시고요. 그리고 국내에 몇 안 계신 엘렉톤 전문 연주자이십니다. 최유미 교수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1: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 맞은편에 이제 두 분의 꽃이 피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무튼 오늘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클래식 곡을 추천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방송가족뿐 아니라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도 굉장히 이 코너를 통해서
0: 기다리고
1: 많은
0: 있죠. 네,
1: 교양이 좀 쌓아지고 있다고.
0: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2: 아닙니다.
1: 아, 굉장히 잘 메모도 하시고.
0: 네, 그리고 복습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찾아보고 또 들어보고 또 공유하고 이러면서 훨씬 더 은혜가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수님께서 그 설명해준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 다시 한번 들으면 아 이런 곡이구나, 아 이런 뜻이 담겨 있구나. 네. 네, 복습을 좋아합니다.
1: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그런 좀 은혜의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평안한 시간이 되면 참 좋을
0: 맞아요,
1: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또 교수님께서 클래식 곡을 추천해 주실 텐데 오늘은 어떠한 좀 기준으로 네. 좀 곡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2: 아까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음악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이런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오늘은 이 현대 작곡가의 곡을 한번 가져와.
1: 현대 작곡가. 이게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2: 그렇죠. 보통 네. 우리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은 벌써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난 이런 네. 클래식 작곡가인데 오늘 들으실 이 곡의 작곡가는 아마도 돌아가신 지가 100년도 채 안 되시는 뭐 이런 현대 음악의 클래식 작곡가 곡입니다.
1: 그래도 뭐 생존에 계신 분은 아니시고요.
2: 네, 아직 네. 그렇죠.
1: 생존한 분은 아니시지만 비교적 지금 이 시대와 가깝다라고 그렇죠. 네. 볼 수 있겠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0: 기대가
1: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곡을 항상 제가 먼저 봤잖아요. 제가 먼저 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오늘 곡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욱더 여러분께서 짧은 순간이니까 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감동들을 좀 일단은 풍성히 누리시면서 제목으로 한번 네. 표현해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가지고
1: 맞아요.
0: 제목을 붙이셔서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은혜로 클래식 곡을 새롭게 해석하고 또 느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나는 제목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0: 생각하셔가지고 제목 붙이시고 #93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데 생각보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좀 각자만의 감동들을 담아서 보내주시는데 결국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결이 그렇게 막 좀 저는 놀랍게도 이제 뭔가 일치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2: 그게
0: 맞아요.
2: 바로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멋진 제목들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건네드리는 클래식 선물입니다. 그 음악 곡을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0: 진짜로 제가 정말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네요. 진짜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1: 그렇죠. 근데 좋죠. 네. 어렵지 않죠.
0: 네. 진짜 뭐 제가 뭐 그 방송에 있으면서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의 간혹 만나면서 현대 음악을 또 하거나 또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분들을 통해서 현대 음악을 많이 접해봤거든요.
1: 좀 많이 난해하죠. 그러니까
0: 현대 음악을 굉장히 진짜 난해한 것을 하면서 저는 선입견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이라고 해서 약간 저는 좀 긴장하는 부분,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너무 좋은데.
1: 그렇죠.
0: 낯설지만 너무 좋은. 네. 와.
2: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런 곡을 이제서야 듣다니.
0: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2: 네.
0: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이제 문자 주시면 되겠죠?
2: 네, 네. 샵9330번으로 자유롭게 제목 붙이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만의 제목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제목. 정답 없으니까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어울리진 않는데, 제 마음을 그냥 좀 담아봤어요. 저는. 어찌 찬양 안 할까? 근데 약간 이게 좀 분위기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이거보다는 좀 우아하게 어찌 찬양 안 할까? 약간 이런 뭔가
2: 우아하게
0: 우아하게 좀 고상하게 어찌 찬양 안 할까? 정말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약간 이런 느낌.

0: 됐어요.
1: 네. 네, 저는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장 PD님이 늘 제목을 길게 붙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길게 붙여봤는데요.
0: 제가 그랬나요?
1: 네, 그러셨어요. 오늘은 짧네요.
0: 네.
1: 영혼의 앉은뱅이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다. 이 곡을 듣는데 정말 뭔가 영혼의 앉은뱅이는 주님이 손잡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뭔가 이렇게 선율들이 굉장히 맑으면서도 이렇게 다시 뭔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는 그런 잔잔함 속에서 강한 가늘면서도 굵은 이런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제목을 영혼의 앉은뱅이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2: 우리 집사님 대단하신 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곡의 의도를 설명하려고 준비한 것과 굉장히 또 결이 네, 아주 같은데요. 잠잠하지만
1: 교수님께 좀 뭔가 수업을 받다 보니까
2: 저도 우등생이십니다. 모범생.
1: 감사합니다.
0: 저도 약간 이제 현루증 여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서
1: 네.
0: 나음을 입었도다.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1: 네, 네. 우리 또 사랑했더란 방송 가족 여러분들 또 제목 붙여주세요. 샵9330번으로.
0: 일단은 약간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지금 방향성을 좀 은근슬쩍 의도치 않게 그냥 노출을 좀 하신 것 같거든요.
1: 네. 네,
0: 방송가족분들께서 잘 감안해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문자 참여해 주실 동안 또 제가 요즘에 이 시간을 위해서 클래식 곡은 아니지만 찬송가의 약간 연주 버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독특한 연주곡 들고 왔어요. 피아니스트 김수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음색이 들어가 있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거든요. 이 연주 찬양 나누고 와서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건 아멘 해도 되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아니 우리 장 PD님 이 선곡도 그러면 점점 더 수준이 이제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0: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1: 이러한 버전 이제 클래식에서 보시면 지금 이 주와 함께 같이 그 길 가는 이 테마가 있잖아요. 예. 이 테마를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성이 바뀐다거나 리듬을 이렇게 바꾸면서 네. 이렇게 연주하는 이러한 음악적인 형식을 변주곡이라고 합니다.
0: 바리에이션.
1: 네, 바리에이션 맞아요.
0: 바리에이션인가요?
1: 네, 바리에이션.
2: 모범생이십니다.

0: 클래식 곡의 형식 중에
1: 옆에 하나. 적혀 있었어요. 아,
0: 제목에.
1: 제가 아는 척을 좀 하고 싶었으나 이실직고 합니다. 자, 아무튼 변주, 네, 그 주와 같이 얘기하는 것의 다양한 변주 버전을 좀 예,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시간 우리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셨던 이 클래식 곡의 이제 제목, 여러분만의 제목을 이제 신청 받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도전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집사님.
2: 네.
1: 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6760번님 문자 주셨네요.
2: 네. 너 평안하냐 물으시다가 염려 마라 내가 인도하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목은요, 내가 인도할게.
1: 약간 어울리네요. 저는 갑자기 근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호수에 잔잔한 호수 위에 이제 보트 타고 주님과 함께 그 보트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게. 네. 두 번째 4595번님 문자 주셨네요. 네,
2: 아름다운 날들 바람의 노래.
1: 오, 이것도 어울리네요. 아름다운 날들 바람의 노래. 이 후반부에 가면 더더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0360번님이시네요.
2: 네, 주님과 함께하는 데이트라고 하고 싶습니다. 초록빛이 짙어가는 6월에 숲속을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 주님과 함께하는 데이트.
1: 야, 그 데이트는 참 평안할 것 같고 걱정, 근심, 불안, 걱정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929번님도
2: 주님, 저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고요.
1: 진짜 엄청난데요, 제목들이. 와, 이거 진짜 갑자기 뭐 울컥합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고요? 자, 지금 우리 최 교수님께서 지금 매의 눈으로 지금 제목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0306번님이시네요.
2: 네, 처음 보내셨다가 다시 보내셨어요. 제목은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한가로이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닷가도 생각이 나고요. 또 평안하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의 곡이었네요.
1: 약간 저는 이제 붉은빛도 좀 생각이 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7116번님.
2: 네, 돌아갈 고향의 추억과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노래.
1: 이야.
3: 멋진데요.
1: 와, 돌아갈 고향과 추억.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노래. 자, 9581번님께서는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라고 제목을 붙여봅니다. 왠지 갈망함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 1041번님.
2: 네, 숲속에서 주님과 산책하며 듣는 음악.
1: 자, 그리고 5618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2: 네,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따스함과 평온함을 느낍니다. 아,
1: 그리고 또 6360번님께서 주님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또 문자 주셨고. 자, 1041번님도 주님 손잡고 오솔길을 걷고 싶어요. 라고 또 문자 주셨어요. 0675번님 또 문자 주셨네요.
2: 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은 산과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
1: 그리고 4428번님.
2: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입니다. 주님의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듯한 그런 곡이네요.
1: 네, 정말 주님의 초청. 그러니까 다양하게 은혜로 이제 해석을 좀 해주셨어요.
2: 네, 근데 따스함과 또 평온함 이런 것들을 많이
3: 그런
2: 넣으신 것 같아요.
3: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평안하고
3: 맞아요.
1: 또 걱정, 근심이 없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묵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교수님이 보시기에 오늘 정말 접근이 정말 와 놀랍다 하는 그런 문자가 좀 있었을까요?
3: 지금 다 너무 제가 또 클래식 선생님으로서 네. 제가 뽀드타리만큼 너무나 이 수준 높은 제목들이 아주 너무나 많은데요. 네. 저는 이 돌아갈 고향의 추억과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1: 7116번님. 이거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네, 네.
3: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너무 이거는 너무 공감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 또 하나의 또 문자를 좀 생각해 주신다면 어떤 분이
3: 너무
1: 계실까요?
3: 너무 귀여운 제목이에요. 주님 저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고요.
1: 1929번님. 네. 이렇게 또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우리 박은영 집사님 혹시 이제 옆에 이제 조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제 조교로서 이 문자가 참 기억에 남는다. 이 제목이 참 좋았다. 있을까요?
2: 네, 그래요. 한번 쭉 한번 올려주실래요?
1: 네.
2: 그러면 저는 그냥 우리 말씀을 인용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1: 4428번님. 네. 4428번님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당첨 문자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네, 방송 마치고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3108번님도 주님 안에서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시간 초과로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했다라는 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 보내주신 모든 문자들이 너무나도
3: 맞아요.
1: 귀했고 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오늘 정말 클래식 선생님으로서 너무 뿌듯하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 곡에 대해 좀 숨어있는 이야기 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방송가족 분들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 아 방금 들으신 곡에 이제 작곡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현대 작곡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 코른골트입니다.
1: 코른골트. 네,
3: 처음 들어보시죠.
1: 아,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3: 이분이 1897년부터 1957년까지 이제 사셨던 분,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가 정말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인
1: 됐네요.
3: 거죠. 네. 이분의 별명이 20세기의 모차르트라고 별명 붙일 만큼
1: 굉장히 모차르트를 안 붙이는데
3: 네, 천재적인 작곡가였고요. 1943년에 이제 오스트리아 그 나치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 그 작품 세계가 약간 클래식이지만 또 이런 영화 음악 장르를 좀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제 활동을 한 작곡가예요. 당시에는 클래식 작곡가가 영화 음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 코른골트가 그 영화 로빈 후드 아시죠?
2: 네.
1: 네. 네.
3: 영화 로빈 후드의 음악을 했던 또 사람이에요. 이걸로
1: 그래요?
3: 네, 이걸로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할 만큼 네, 헐리우드 영화의 이런 음악적인 또 기반을 마련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1: 근데 진짜 정말 최근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헐리우드라든지 네. 이런 표현 자체가
3: 맞아요.
1: 굉장히 이제 아주 고전에 막 베토벤 시대라든지 이때는 전혀 없었던
3: 네,
1: 거잖아요.
3: 현대 음악의 클래식 작곡가입니다. 네, 그래서 코른골트가 작곡한 금방 들으신 곡이 오페라타예요. 오페라타다라는 뜻은 오페라 아시죠? 오페라.
1: 네네네.
3: 네, 작은 근데 오페라타는 작은 오페라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3: 그래서 오페라타의 이제 오스트리아 작곡가니까 독일어를 사용을 했는데 제목을 디슈팀메 세레나데. 뭔가 세레나데는 들어보셨죠?
1: 이게 한 번만 더 발음해 주세요.
3: 아, 네. 디슈팀메 세레나데입니다. 네, 이게
2: 따라할 수
3: 조용한 세레나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조용한 세레나데. 네, 거기에서 26번째, 26번째 이제 슈엔스트나크트라고 가장 아름다운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가장
3: 제목이.
2: 아름다운 밤.
3: 네, 보통 이 세레나데. 네, 지금 조용한 세레나데였잖아요. 곡의 네네. 전체적인 제목이. 근데 이 세레나데라는 뜻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 창가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러한 이제 음악에서 비롯된 말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용한 세레나데예요. 그럼 세레나데라면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노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용한 보통 고요한 이런 수식어가 붙는 순간 아, 이 곡은 단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이런 깊이 전해지는 마음 또 아, 이런 모든 감정이 음표 하나하나에 다 스며들고 있는 이런 곡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오페라타기 때문에 이 곡은 원래 성악곡이에요. 네, 성악곡인데
1: 그래요?
3: 네, 근데 오늘 연주는 이 가사가 빠진 자리에 제가 바이올린이 대신해주는 연주로 제가 들려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듣는 사람들은 가사의 내용이 이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가사의 정해진 의미를 따라가기보다는 어떠한 자기의 마음의 언어로 아, 이런 음악을 또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조용한 세레나데.
2: 조용한
3: 네,
2: 세레나데.
3: 이 제가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일하심도 꼭 크고 이런 분명한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자꾸 이런 확신의 음성 뭔가 이렇게 또렷한 표지판 같은 응답을 정말 아기처럼 기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만은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온 것이 바로 세미한 소리였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조용한 세레나데.
3: 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거창하고 뭐 요란한 방식이 아니라 이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에 닿는

0: 이런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이런 묵상에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1: 교수님 좀 더 제가 수강하러 갈게요.
2: 아, 저는 회개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 좀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0: 빨리 응답 주세요.
2: 세미하다. 나는 세미하게 너에게 말하노라.
0: 그리고 이사야 30장 15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여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이런 필요한 힘을 얻으려면 좀 잠잠하고 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이런 참된 힘이 오지 않을까.
1: 그 신앙이네요.
2: 네. 아멘.
0: 네, 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이올린 선율이 뭔가 주님의 이렇게 확실한 응답처럼 들리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음을 진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때를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2: 아멘. 네.
1: 우리는 뭔가 이제 주님께 간구한 것이 이루어져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맞아요. 망각할 때가 많은 네.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기 충분하고 또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흡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좀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가장 먼저 표현했던 그 제목이 너무 부끄럽네요. 네. 이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2: 자유롭게.
1: 아, 오늘 참 너무 좋았네요.
2: 네. 네. 아니, 교수님이 우리 첫 시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파리에서 공부하셨을 때, 그때 이제 먼타국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준 거는 정말 그 오래된 건물에 비추는 그 햇살 한 줄기였다고, 정말 작고 섬세하고 잔잔한 거였다고, 그때 첫 시간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화려하고, 크지 않지만 늘 정말 섬세하시고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느껴지네요. 네.
1: 아멘, 아멘. 자, 아무튼 오늘도 우리 클래식 선생님, 우리 최유미 교수님께서 오늘 또 이제 3387번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2: 귀한
1: 클래식 설교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라고 문자 주셨는데 그만큼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아쉽게도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아, 다음 주도 또 기대가 되네요. 네.
1: 지금까지 자, 우리에게 귀한 클래식 설교를 전해주신 어메이징 클래식의 공식 선생님 피아니스트 최유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2: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연합이었습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갑니다.
1: 네, 샵 9330번 씨앗 연합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두 가지의 영적 보약 든든히 잘 챙겨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기도원의 300용사 저희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1: 이제 2026년 대전 극동방송 사역 가운데 귀한 동참해 주실 분들 또 물질적 후원을 좀 결단해 주실 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블레싱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월요일 10시 대전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니까 강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블레싱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각각 보내셔야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2: 네. 네,
1: 이 부분 잘 감안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드컵이 있다고 하죠.
2: 네. 네,
1: 월드컵도 열심히 응원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정말 네.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루네요. 네,
1: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저의 파트너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1: 오늘도 열심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직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교장노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자활시설 야곱의 집에서 오는 6월 14일 주일 낮 12시 제2회 건물 마련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재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해진 야곱의 집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실 분은 야곱의 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홍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져

0: 되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성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주제가 돈에 대한 주제잖아요.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을 읽어드리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온갖 욕심을, 우리 모두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돈이 뭐 불필요하다, 나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하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삶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는, 인생의 가치는 결국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죠. 돈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돈이, 재산이 나를 소유하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소유하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 가지죠. 가진 건 많은데 누릴 줄 몰라요. 가진 건 없지만 누릴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늘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한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꿈이 뭡니까? 우리 교회 청년에게 꿈이 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아주 유능한 사업가가 되고 뭐 돈 많이 버는 그런 게 꿈이 아니라 뭐 일부 그것도 뭐 적용되긴 하지만 자신의 꿈은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업가가 되는 게 그 청년의 꿈이랍니다.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을 제가 사줬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뭐 작은 소유, 뭐 많은 재산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 거기에 관심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뭐 우리가 가진 소유가 재산이 적든 많든 부자는 돈을 무조건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돈을 그 소유가 그 재산이 많든 적든 그 돈을 그 재산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부자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우리가 돈의 한계를 느끼고 그 돈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돈의 한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무조건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조건 돈으로 다 채워집니까? 아닐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는 어떻게 거기에 어떤 값어치를 뭐를 이렇게 매길 수 없는 돈보다 우리는 훨씬 더 커다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돈에 대한 그 가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그 돈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결국 여러분이 헌금하는 돈 그 물질 교회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때는 사실 뭐 교회라는 이름도 없었겠죠. 또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때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한 곳은 거기는 이제 한동안 전했다가 다시 떠나서 그 자리를 떠서 새로운 곳, 아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건물을, 그런 건물이 개념이 아니었죠. 오히려 사람들이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흩어졌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떠났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저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기도 했죠. 하지만 유대인들도 그 소식을 듣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저들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저들의 가치관과 저들의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조금씩 나가서 복음을 저들도 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렇게 복음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가 오늘도 해야 되는 일,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식을 오늘의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바톤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뛸 차례입니다. 어디로요? 저 마을로. 우리가 이 마을에 있다면 다른 마을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칩니다. 아웃사이더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의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재능이면 재능,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서 모이든 어떤 규모로 모이든 뭐 어쨌든 간에
이 교회를 위해서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0: 1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교회들과 기독대학들이 대형 대중음악 공연을 앞두고 발생한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 폭리 사태에 대응해 자체 유효시설을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로 무료 개방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최근 부산시로부터 공정숙박 챌린지 참여 요청을 받고 수영로교회와 부전교회, 포도원교회 등 지역교회 8곳과 함께 총 28개 객실을 확보해 전면 무료 개방 원칙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역시 기숙사 10실을 오는 14일까지 관광객들의 숙소로 제공하며 지자체의 공익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박상철 부기총 대표회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국내외 청년들이 부산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가길 바란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친절로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과천 시민들이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 내 이단 신천지 측의 기만적인 건물 용도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재차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천시민연대는 신천지 본부 건물이 종교시설로 허가될 경우 공익상 피해가 막대하다며 오는 7월까지 지역사회 우려가 담긴 용도 변경 반대 탄원서를 추가로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고 오는 8월 12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과천시는 이번 재판에서 신천지 측이 제3자 명의로 건물을 확보한 뒤 위장 신청을 감행한 기만성을 지적하고 행정 인허가 결여에 따른 법적 무효성과 주민들이 겪을 심각한 교통 혼잡 우려를 전하며 강력한 법리 대응을 마쳤습니다. 학원보금화협의회와 학원보금화인큐베이팅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다음 세대 보금화 사역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 맺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독교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문 사역자 양성, 그리고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관계망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역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의 기도 모임과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대학 캠퍼스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계승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원보금화협의회 상임대표 김태구 목사는 이번 협약이 학생 주도 동아리 사역이 대학 선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학원보금화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론 목사는 초중고교와 대학 캠퍼스를 관통하는 학원보금화 사역에 견고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목회자 감소로 인해 일본 개신교계 무목교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일본 현지교회를 직접 섬기는 동반자 선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 바람과 불꽃교회 유태오 목

0: 목사는 내년 2월 은퇴를 앞두고 일본 무목교회 사역을 결단했으며 오차노미즈 크리스천 센터 무목 미니스트리즈를 통해 현지 청빙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기독교 대학 국제선교센터 조사 결과 앞으로 10년 동안 일본 목회자 1,104명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 비율이 높은 일본 동맹 기독교단의 무목 비율은 4%에 그쳐 일본 전체 평균인 14.6%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역시 미디어 인프라를 가동해 일본 전역 100여 개 무목교회 방송 안테나를 설치하고 설교 송출을 지원하는 협력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가 인터넷상에 유포된 이단들의 왜곡된 교리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이단상담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소장 박형택 목사는 챗GPT와 연계한 전문 플랫폼 해피를 개설하고 40여 년 동안 축적한 자신의 이단 연구 보고서와 상담 자료를 집중적으로 학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일반 생성형 인공지능이 거짓 정보와 이단 교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검증한 연구 데이터에 기반해 고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박 목사는 이번 시스템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이단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방황하는 이들이 스스로 영적 통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청지기 사역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김구 선생님이 지프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걸어가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차를 세워 노인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려도 노인은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차에 태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노인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오래된 상처까지 마음에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4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주셨고 눈물 흘릴 때 품어주셨고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주님 안에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소망의 기도 최정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극심한 낙심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고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잠을 자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지쳐 있어도 괜찮습니다. 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거고요. 다시 걸어갈 소망을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이기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제목들 많으시죠? 조금 용기 내셔서 문자하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는 번호란에 우물정과 9330입니다. 샵 93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문자 보내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조금만 시간 내셔서 또 조금만 용기 내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9330입니다. 샵 9330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단무르시면 장문 100원이고 본인 소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 또는 무명이라고 요청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 내셔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죠.

0: 네, 바리톤 홍성선의 음성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1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 소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9330입니다. 샵 9330을 받는 번호에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에덴교회 호은기 목사님께서 오셨고요. 성대들 같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네. 아, 소망기도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또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돼서 참 저희도 감사할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도 영광입니다.
0: 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실 텐데 이렇게 같이 중보기도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죠, 목사님.
1: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0: 치료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중보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저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청주 에덴교회 호은기 목사님 그리고 같이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서 또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서 그 각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니 기도 제목을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186 쓰시는 분이 전파 선교사 이기종 권사님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12시 30분,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눈 수술을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잘 돼서 보는 것이 밝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0: 네. 우리 12시 30분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1: 그렇죠. 1시간 정도 남았어요.
0: 권사님이 예. 오늘 특별히 눈 수술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사 선생님 통해서 정확하게 안전하고 또 세밀하게 잘 또 수술되어지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시력이 확보되고 더 밝아지는
1: 아멘.
0: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네, 우리 이기종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기종 권사님 이제 12시 30분에 눈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1: 아멘.
0: 연약한 눈에 주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또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잘 수술되어짐으로 이전에 흐릿하게 보였던 그런 시야가 이제는 밝아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눈머니에 눈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던 그 놀라운 그 손길로 좀 치료하여 주시고
1: 아멘.
0: 언제나 회복됨으로 이제 맑고 뚜렷하게 말씀도 보고 사랑은 성도와 교제도 나누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우리 권사님은 전파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그 눈빛으로 세상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귀한 권사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또 오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될 겁니다.
0: 아멘.
1: 같이 우리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아멘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문자 주신 분들 기도를 같이 할 텐데요. 2148번님의 문자인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늘 은혜 받으며 날마다 새 힘 얻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분 입술을 통해 첫 멘트 목숨을 거두어달라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늦게 하나님을 만나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아이들을 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3주 전부터 번아웃이 오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 제 모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이분이 네. 내용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3년째 섬기고 있는데 또 그 기간 동안 혼자 해내시다 보니 힘드신 것 같고
0: 네네.
1: 그래서 번아웃이 오신 것 같고요.
0: 아.
1: 기도가 필요하겠는데 목사님 그렇죠?
0: 네네.
1: 네.
0: 그렇습니다.
1: 자, 2148번님. 네.
0: 우리 2148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 아멘.
0: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 내가 물질도 또 시간도 또 정성도 사랑도 담아서 들여다보면 때로는 내가 이거 괜히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텐데 그래서 아마 번아웃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2148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상급을 얻게 되는 특별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1: 아멘.

0: 힘을 내시고 저희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힘 그 한마디로 인사합니다.
1: 힘.
0: 주님께서 우리 2148님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기도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 아멘.
0: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148님께서 3년째 정말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 이제 번아웃되어서 정말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새 힘을 주셔서 새 능력을 주셔서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1: 아멘.
0: 148님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오니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열매가 맺어지려면 꽃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꽃이 떨어질 때 열매가 맺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2148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참 좋은 인사네요. 힘.
0: 네, 힘.
1: 네. 만날 때보다 힘.
0: 네.
1: 그래요.
0: 짧고 굵고.
1: 네.
0: 근데 여기에 그 사연이 있습니다.
1: 네.
0: 힘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 말하면 HYMN이라고
1: 그렇죠.
0: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1: 예, 예. 예,
0: 그런 찬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 힘내십시오.
1: 네.
0: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한자 줄임말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네.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 하면
1: 예.
0: 엘리야가 낙담되었다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1: 아멘.
0: 능력 있게 사명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1: 아멘.
0: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 자, 네.
1: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도 한번 그렇게 한번 외쳐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청주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인사하는 이 구호처럼 힘 외치시면
0: 네.
1: 없던 힘도 날 것 같고요.
0: 아멘.
1: 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스스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자, 그렇게 힘내셔서 문자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셨다고 문자들이 많이 도착을 해가지고
0: 네.
1: 저희 더 빨리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용기 내셔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본인 소개가 어려우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연 주신 분이 별도의 소개 없이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기도 제목만 좀 나누겠습니다. 두 아들이 객지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업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로 현재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수행평가와 6월 말 앞두고 있는 기말고사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친구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0: 네.
1: 이 자녀들의 제일 큰 기도 제목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 관계 그리고 학업.
0: 네.
1: 네. 그만큼 저희 목사님 기도하면 또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풀어가시겠죠.
0: 네네. 분명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1: 네.
0: 기도 제목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마 교우들 관계도 잘 원활하게
1: 네.
0: 또 되어질 것 같고요. 수행평가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1: 아멘.
0: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1: 아멘 아멘.
0: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을 객지에 보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고 우리 두 자녀가 학업뿐 아니라 교우관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힘겨운 수행평가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 또 기말고사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사랑하는 두 아들들에게 탁월한 솔로몬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1: 아멘.
0: 그래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여러 가지의 친구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두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이들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관계, 좋은 믿음의 또 친구들 또 잘 공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0: 9040님께서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모든 제목도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자, 이어서 4700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드님이 6월 20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어깨와 목, 허리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치료받고 있는데 빨리 낫지 않아서 힘들어한다고 이 역시도 주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는데 6월 20일이면 목사님 다음 주에요.
0: 네. 얼마 안 남았네요.
1: 다음 주 토요일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이 기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0: 맞습니다. 네. 국가 공무원 시험이 만만치 않고
1: 그렇죠.
0: 또 경쟁도 세고 할 텐데
1: 네.
0: 또 더군다나 또 이게 몸에 연약함이 있어서 더 이제 부모님 마음 입장에서는 많이 또 무거우실 텐데
1: 네.
0: 하나님께서 또 연약한 육신도 잘 고쳐주시고 또 공부를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4700님, 이제 아들이 국가공무원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본인도 여러 가지 부담되지만 그 곁에서 살펴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도 참 무거울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어깨와 목, 허리가 아파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래서
1: 아멘.
0: 깨끗하게 나음도 입고 좋은 결과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1: 아멘.
0: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마음 얻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뛰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드님의 또 승전고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00님 힘내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되리라 믿습니다.
2: 아멘.
1: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청주 에덴교회 호은기 목사님과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번호란에 우물전과 9330을 남기시고 메시지 창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되고요.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 요청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11시 37분 지나고 있고 여기는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청주 에덴교회 호은기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0360번님의 기도 제목은요. 오늘은 저희 두 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공부보다는 게임이나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두 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둘 딸들이 게임이나 핸드폰이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아무래도 관심이 그쪽에 더 많이 있겠죠. 부모의 마음은 예. 그래도 더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서는 네. 거를 또 원하실 텐데.
0: 맞아요.
1: 네.
0: 이게 참 큰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네네. 아마 이분뿐 아니라 자녀를

0: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계실 거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 그 오후 2시에 네. 저희 2시의 기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중독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룰 예정이에요.
1: 아.
0: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예고편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지금 이분은 게임만 얘기하셨잖아요. 청소년, 청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네, 지금 뒤에 있는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도박. 근데 도박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냐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일 것 같잖아요. 몇천만 원이고요. 심하면 억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방송에서 2시에 소개가 될 텐데 집문서까지 난리 납니다. 집에 부모님이 어디에 집문서를 뒀는지를 찾아가지고 그것까지, 그게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이. 근데 그 인터넷 도박뿐 아니라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5년 사이에 이 마약이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핸드폰 보는 그 문제가 결국 그 중독으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0360번님의 요 기도 제목뿐 아니라 목사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0360님 두 딸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참 공부를 해야 될 때인데 게임과 또 핸드폰에 중독이 돼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핸드폰 속에 있는 세상의 문화보다도 아날로그적인 말씀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이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마약이나 세상의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악한 세력들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0360님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0360 우리 부모님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주님의 나라에 그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향기를 힘입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말씀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심장을 담고 주님의 말씀 안에 아름답게 세워진 바 되는 주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제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지혜를 힘입어서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되어지도록 우리 0360님 자녀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입니다. 2시에 2시의 기쁨에서 이 자녀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그 중독에 대한 얘기들이 방송될 예정인데요. 많이 애청해 주시고 정말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 땅에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들어주셔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0: 자, 그리고 오늘 익명으로 별도의 소개 없이 기도 부탁하신 분이 또 계신데요. 파킨슨 약을 복용하신 지 4년 되셨대요. 현재 불안하고 의심이 너무 심하고 혼잣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 선망 증세가 자주 생기고요. 현재 병원 예약 후에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담당 의사와도 소통이 잘 되고 약 조율도 정확하게 돼서 일상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영과 육을 지켜달라고 익명의 성도께서 또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0: 아유, 얼마나 힘들까요? 잠도 못 주무시고 또 선망 증세, 불안, 의심.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님께서 그 영을 지켜주시면 목사님 평안해지겠죠?
1: 아멘. 분명히 믿습니다.
0: 네.
1: 우리 2519님 이렇게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요.
0: 아멘.
1: 또 우리의 생각, 마음, 입의 언어, 또 영과 육을 온

0: 안전하게 잘 고쳐주셔서 또 지켜주셔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1: 아멘.
0: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1: 아멘.
0: 오랜 시간 동안 파킨슨 약을 복용하시면서 마음의 불안과 의심이 찾아들고 여러 가지로 혼동되어지는 혼잣말도 하게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루시고 또 선망이 아주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담당 의사와의 소통이 잘 되어져서 이제 약 조절도 정확하게 되고 이제 평범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어심으로 주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의심될 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나가게 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2519님 그 기도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5912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늘 은혜로 함께하게 인도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저희 밭 진입로가 열리기를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강 건너 불보듯 할 것이 아니라 내일처럼 신경 써주시기를. 이게 뭐 이렇게 지금 문자가 와서 대충 파악이 되기로는 이제 밭을 갖고 계신데 그 진입로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네. 기관에서 이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0: 네.
1: 또 이렇게 또, 뭐 직업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밭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0: 네.
1: 주님께서 이 문제 역시도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5912님,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하나님께 아뢸 수가 있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밭 진입로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5912님의 그 밭 진입로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자체가 많이 신경 쓰게 하여 주시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일처럼 잘 신경 써서 그 길이 열려심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이 가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길로 인해서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기쁨의 그런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노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주신 기도 제목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우물전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샵 9330번입니다. 이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 또는 무명이라고 요청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6982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딸이

0: 이 다음 주 월요일에 방광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소변에서 피가 보인다고 해서 검사 받는데요. 우리 딸이 소변 볼 때 많이 불편하고 자주 마렵다고 하고 복부가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 복부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불편해하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검사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아시고 치료하실 걸 저희는 믿어야 되죠, 목사님.
1: 아멘.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6982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6982님의 사랑하는 딸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소변에서 피가 나고 또 많이 불편하고 자주 마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잘 진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발견하게 하셔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으로 인해서 잘 치료받는 길이 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복부가 불편하지 않도록 또 좋은 결과, 그래서 수술하지 아니하고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0: 아멘.
1: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함께 청취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6982님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잘 회복되어지고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실 줄로
0: 아멘,
1: 믿습니다.
0: 아멘.
1: 믿고 구할 때마다 응답된 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축복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될 것 같은데요. 4824번님의 문자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정은비와 사위 이학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쌍둥이 생명을 주셔서 이제 14주 차입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잘 지키셔서 예쁜 아기 낳게 하시고 은비가 직장 내에 출산 휴가 여부를 놓고 직장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24개월 휴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꼭 출산 휴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꼭 믿는 가정 되어서 기독교 명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또 장막의 문제 해결돼서 11월에 입주 시에 순전히 또 협력해서 잘 결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1: 네.
0: 아이고, 딸을 향한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은 네, 정말로 맞습니다. 언제든 이게 끊이지 않고 그 사랑의 그 양은 저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우리의 육신의 몸도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시겠어요? 네. 은비양과 학준군의 이 멋진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파리 이사님께서 사랑하는 딸 우리 은비 성도님과 학준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쌍둥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14주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부모님의 태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꺼번에 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잘 출산하고 또 특별히 직장 생활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출산 휴가 여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한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를 낳게 되는데 또 출산 휴가도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돕는 이들, 협력하는 이들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중요한 것은 또 이 가정이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부모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 믿고 믿음의 명문가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의 장막의 문제 해결되고 또 입주 시에도 순적하게 좋은 일들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우리 사랑하는 사파리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일 순적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축복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소망의 기도는 청주 에덴교회 호은기 목사님과 또

0: 형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한 말씀 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1: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권세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 랍비 예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으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종의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 종은 움직이는 재산과 같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백부장은 그 자기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했는데 그 백부장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뭐 오진 않으셨지만 말씀만 하시면
0: 아멘.
1: 믿음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 믿음,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오늘 목사님 너무 힘나는 말씀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주셔서
1: 감사합니다.
0: 듣고 계신 분들이 그래요 나도 그 믿음 갖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실 것 같아요.
1: 아멘.
0: 자 청주 에덴교회 호은기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끝곡으로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죠.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서천성을 향하여 서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성결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용기가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갔던 믿음의 용사들, 히브리서 11장의 용사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상이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 이름이 나오지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락이 누구지?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 하면 알 수도 있겠죠. 바락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사사였던 드보라를 놔두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락의 이름을 썼을까요? 드보라가 여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사사로 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락을 믿음의 중요한 용사로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바락이 활동하던 시절은 핫소랑 야빈이 그의 군대에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철병과 9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핫솔이라는 곳은 오늘날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요충지였고 국제무역의 중심지여서 아주 부강한 막대한 부를 이뤘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한 것은 거기에 히타이트 민족의 철기 문화가 일찍 전수가 됐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였고 그 칼도 청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핫솔이라는 나라에서는 철기 문화가 벌써 도입이 된 거죠. 철기,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철이 청동보다 강하니까 칼 싸움하면 유리하겠지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철기 문화로 넘어갈 때는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병거, 오늘날 탱크에 해당하는 병거를 900대나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철기 문화입니다. 병거가 900대나 있어요. 그들을 지배할 만한 부강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대적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락을 세워놓은 거죠. 사사기 4장 2절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을까요? 사사기의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의 결과가 고통으로 옵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죠. 근데 죄라는 것이 어느 날 엄청난 큰 죄를 짓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를 지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지어요. 나중에는 죄가 쌓여갑니다.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스스로는 몰라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코는 입 위에 있어요. 그잖아요. 이 코가 입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빨을 한 3일쯤 안 닦아보세요. 처음에는 못 견디겠다 하더라도 3일쯤 안 닦으면 본인은 못 느낍니다. 구취를 못 느껴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금세 악취가 나는데 자기만 몰라요. 가장 가까운 자기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란 그런 거죠. 우리도 모르게 악행을 이어가고 타락하고 죄를 쌓아가는데 이스라엘 자신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통을 줍니다. 괴롭히기 위한 고통이라기보다는 죄를 깨닫고 갱신하기 위한 고통. 이게 사사기에 하나님이 주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누구였느냐? 철병거 900대의 바로 하스로왕 야빈이 이끄는 시스라의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철병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냄새 맡지 못하는 나의 죄들이 하나하나 쌓여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돌이킵니다. 그래서 손에 파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4장 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금세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고통을 주지만 언제까지냐면 깨닫기 전까지입니다. 깨달으면 끝나요. 이 깨닫는 시간,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오늘 그 구원자가 바락인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구원자 바락이 강자라기에는 좀 2%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납달리와 스불론 집합 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그를 보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4장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랑 함께 간다면 가겠지만 자기 혼자는 안 가겠다고 조건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혼자는 못 가겠다라는 두려움을 내비친 거죠. 바락은 신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가라는데 가긴 가는데 그냥 가진 않아요. 조건을 붙여요. 이유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바락은 드보라와 동행을 생각했을까? 첫 번째로는 너무 압도적인 적의 강력함 때문입니다. 철병거를 900대나 끌고 왔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그냥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사 드보라를 모시고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여자 지도자들은 몇 명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보통 대단한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특별한 지도자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사였던 것 같아요. 그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락의 지파가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메인 지파들이 있어요. 큰 지파.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크지 않았어요. 납달리 지파, 거기에 장군 바락은 자기 지파 중심적으로 해봐야 이게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르벤 지파는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갓과 므낫세 지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봅니다. 단과 아셀 지파는 자신의 일, 생업에만 몰두해 있어요. 메로스라는 곳은 가까운데 도와주러 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여러 상황이 겹치니까 바락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갈 마음, 혼자 가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입니까? 나쁜 신앙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4장 9절에 드보라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이 길에서는 영광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전쟁에 승리는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해주니까. 그러나 전쟁의 완전한 승리의 영광은 네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티페렛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제사장의 옷이나 면류관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전쟁에서 이기면 아주 대단한 옷을 입히고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드시지, 네가 이 대단한 전쟁을 이겼구나,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영광인데 그 영광만은 네가 맛보지 못할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이기겠지만 적장의 목은 네 손으로 끊지 못할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자 성어 중에 전인수수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발빠른 사냥개 한자루라는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영리한 토끼 동곽자라는 토끼가 있어요. 발빠른 사냥개가 영리한 토끼를 막 쫓아요. 토끼가 영리하니까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계속 도망치고 쫓아갑니다. 얼마나 도망쳤냐면 산을 세 바퀴 돌아요. 그리고 언덕을 다섯 개를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도 토끼도 지쳐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쳐서 죽어요. 지나가는 농부가 아니 개하고 토끼가 왜 죽어있지? 하고 주워간다. 이게 전인수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부지리 같은 거죠. 목숨 걸고 바라기 싸웠지만 승리의 영광은 누군가가 가져갈 거다. 그게 누구였냐면 야엘이었습니다. 야엘이라는 사람은 또 여자예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는 적장이 집에 들어올 때 그를 안심시키고 우유를 줘서 긴장을 풀게 만들고 잠이 들었을 때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인 그런 여인입니다. 원래 싸움을 잘한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바락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믿음에 그냥 충만함으로 끝까지 싸웠다면 이 영광도 얻었을 것입니다. 못했어요. 두려워서. 900대의 병거를 갖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이 마음 때문에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바락보다 훨씬 약한 야엘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도 할 수 있고 더 약한 여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못했어요. 야엘은 왜 할 수 있었느냐? 힘이 세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바락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 사사기 5장 31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신다. 여기서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지 주의 승리자거나 주의 강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해가 돋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바락이 고생은 다 하고요. 영광은 야엘이 얻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바락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분명히 썼습니다. 바락은 끝까지 어찌 말하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전한 믿음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영광은 얻지 못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해서 전쟁은 결국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야엘이 적장의 목을 끊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명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만만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가 봐도 힘든 일일 거예요.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든 적극적으로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한다면 소극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는 것뿐이에요. 얘가 할 만하다 해서 주고 못할 만하다 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일방성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갈 때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는 믿음의 순도가 얼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금의 순도, 금이 몇 퍼센트 금이냐, 혼합금이냐, 순금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까만 돌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다 금을 문질러요. 그리고 산성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게 막 흐지부지 흐려지면 혼합금이에요. 그런데 선명하게 금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금, 순금입니다. 이것을 검사하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금석, 그게 거기서 나온 거죠. 평소에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주일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가만히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고개 끄덕이면 다 신앙인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시스라의 900대 같은 철병거를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여요. 시금석이 나옵니다. 내 믿음의 순도가 몇 프로인지, 100% 같았는데 50%인지, 10% 같았는데 100%였는지 다 그때 나옵니다. 오늘 바락은 믿음의 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순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거래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뭔가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순도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순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약속이면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순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믿음의 순도가 금세 나오죠. 10명은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으니까 금세 순도가 자신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의 순도가 높죠. 어떻게 됩니까? 10명은 광야에서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르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헤브론의 땅주인이 됩니다. 순도가 높은 사람은 영광까지 맛보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락의 교훈은 믿음의 순도를 높여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드보라가 아니냐? 바락인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들을 쭉 열거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기드온도 믿음의 순도가 100%가 아닌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다가 양털 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시험을 하고 거래를 합니다. 오늘 바락도 마찬가지고요. 삼손도 힘은 있었지만 정욕으로 대부분 소진해 버립니다. 입다는 아주 자만심 때문에 딸을 잃어버려요. 누가 봐도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순도 100%에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들로 구성된 명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할까? 그들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썼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순도는 떨어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뭡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저 사람은 영 틀렸어. 이것을 내려오셔서 판단하고 구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려와 보시니 이 땅에 온통 악이 가득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아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구원시키신 거죠. 그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통해서 구원시켰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0: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기드온도 입다도 바락도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은 있었지만 순도는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족하지만 뒤로 가지 않았어요. 못한다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할지라도 갔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영광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맡은 바를 해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fearing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려움, 한국말로는 약심, 약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약심이라는 사람이 이 철로 역정을 갑니다. 쭉 가는데 절망의 수렁 앞에 몇 날을 무서워서 떨어요. 절망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겨냅니다. 사자들이 있는 문 앞에는 사자들에게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주저해서 몇 날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지나가요. 계속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끝까지 못할 것 같아. 흔들리는 믿음을 계속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결코 뒤로 가진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울면서 가고 기어서 가고 밤새 떨면서 가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나중에 담대함이라는 사람이 그를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모든 것을 두려워했으나 오직 하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만은 하지 않았다. 그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즘은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선택받은 이유가 있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르지만 방향은 똑같습니다.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각자의 사명을 갖고 가는데 그 걸음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고 영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신 것이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락과 같이 믿음의 순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뒤로 돌이키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6월에 새로운 한 달에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33-3491번 대전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에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보다 주님 안에 거하고 늘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뜻, 오늘도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현철 작곡의 성가곡 날 사랑하심,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장한나의 첼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서울예술의 전당의 사장으로 부임하셔서 또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이죠. 장한나의 첼로 연주, 크리스토퍼 월렌그린이 지휘하는 런던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장한나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4개 가운데 6월 밴 노래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12개의 성격 소품, 캐릭터 피스를 피아노 모음곡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12곡은 1년 12달을 묘사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6월은 여섯 번째 작품으로 뱃노래라는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러시아에서는 6월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운 그런 날씨가 지나가고 조금 따뜻해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6월에는 이렇게 호수에 나가서 배를 타면서 뱃놀이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이콥스키는 6월에 뱃노래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모든 장면들을 형상화하는 캐릭터 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4개의 6월 뱃노래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피아니스트이죠. 임종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 6월 뱃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의 서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운명의 힘은 베르디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품 중에 하나이죠. 베르디의 오페라 가운데 중기에 해당하는 작품인데요. 귀족 아가씨 레오노라와 젊은 귀족 알바로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지만 가문 간의 어떤 갈등으로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둘은 도망치기로 결심을 한 그 순간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고 주머니에 있던 총을 꺼내면서 자신에게는 어떠한 나쁜 의도도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총을 던질 때 그 총이 격발돼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둘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페라의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이 오페라 서곡은 어쩌면 오페라보다도 더 많이 연주될 정도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인데요. 두 주인공을 상징하는 유도 동기, 라이트 모티브가 이 서곡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더 좀 극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르디의 운명의 힘의 서곡, 오늘 이 작품을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에 서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새벽부터 우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어머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프랑크 조셉 하이든의 곡은 거의가 기쁨으로 충만한 곡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100개 이상의 심포니, 또 80개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2개의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지요. 하이든은 말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나의 마음도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좋은 곡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기쁜 곡이 작곡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선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1: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성취감을 가지고 기쁠 때가 있죠. 처녀가 좋은 신랑 만나서 성취감이 있고, 자녀를 낳아서 좋은 학교에 붙어서 성취감이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진급이 됐다, 이런 성취감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는데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아유 내가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오늘 골프 시합이 있는데 그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맞게 주신다고 믿고, 아 내가 오늘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어떤 여자가 계획을 했는데 좋은 데 와서 여행한다고 하는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거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좋은 찬송을 작곡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때와 장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런즉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신 히로스 주식회사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참석을 해서 그 자격이 되는지 참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아, 이렇게 김정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냥 제가 느끼고 그 생각했는 대로 성실히 이렇게 방송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사장님의 이름이 한기암.
2: 예.
3: 그러면 우리 방송국의 한기봉 사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2: 아, 제가 육남일녀 중에 막내인데요. 제 바로 위에 위에 형님이 한기봉 장로님입니다.
3: 어, 여기 사장님.
2: 예, 그렇습니다.
3: 어, 근데 여기 사장님이 계신데 그동안 그때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2: 형님께서 그 극동방송과 김정은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 집안에서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신앙심이 참 좋지가 않아서 혹시 제가 우리 극동방송 옆에 교우면은 혹시나 형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그렇고 또 신앙심이 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 동안 물려주신 그 신앙, 희생, 기도 이거에 비하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그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평생에 또 이렇게 신앙을 주신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죄송함과 더불어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사장님이 이름이 회사 이름이 휴로스.
2: 예.
3: 그 뭐 무슨 회사예요?
2: 아, 그 제가 자동차 쪽에 그 자동차 부품의 제조 물류 그 운송.

0: 이렇게 특화돼서 하고 있는데 물류기사 쪽의 이름입니다. 그 휴먼 로지스틱. 예. 사람과 로지스틱 물류.
1: 아.
0: 예, 이렇게 제가
1: 휴먼하고 로지스틱하고 합성한 게 예. 휴로스라.
0: 예, 그렇습니다.
1: 어. 거기 그러면 회사가 어디 있어요?
0: 저는 그냥 그 본사나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 옆에 전국에 공장이 13개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조그마지만은 또 13군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좀 바쁘게 그렇지만 힘들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 제가 한기분 사장을 남을 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동생이 있는데 왜 방송국에 좀 데리고 와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도 그다음에 운영위원도 좀 참석시키질 않았냐. 뭐 자기가 가족 얘기를 한 적도 나한테 없고 오직 가족 얘기한 거는 조카 딸 하나가 아, 미국 학교 다니다가 한국 와 있는데 복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기암 사장님하고 저하고 연결이 됐죠.
0: 예, 예. 예.
2: 그 일 관련해서 김상원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한 일도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나요?
0: 이루 말할 수가 없죠.
2: 네.
0: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덕분에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받고 기도받고 평생을 자라와서 이렇게 아쉽고 힘든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지은이가 이렇게 학업에 좀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한 번은 저 혼자 해결하고 나가다가 형님 가족 식사 모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한기봉 장로님이 아 우리 김장원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극동방송 오는 옆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딸내미 문제니까 다른 문제라면은 제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은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김정은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 정말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문제 이렇게 정말 은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아니 예. 우리 한 사장님하고 예. 제가 만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내가 봐도 형님보다도 진국인 것 같아.
0: 아니 절대 아닙니다.
1: 예?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따님 때문에
0: 예.
1: 극동방송 와보니까 괜찮은 회사죠?
0: 아, 정말 느끼고 배운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요 예배를 나와서.
1: 직원들이 다 친절하고.
0: 네, 극동방송 직원들이, 저희도 제가 직원이 한 800여 명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참 모범적이고 일을 잘했는데, 목요 예배 때 이렇게 보니,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극동방송 직원들의 어떤 열과 성의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형님한테 뭐 귀가 닳도록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여정을 같이 하면서 아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이 또 계시구나 또 한번 느끼고 배우면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 극동방송에 제가 힘은 미약하지만은 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에 저한테 주신 어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에 와서라도 조금 어떤 역할이 있다면은 아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1: 자녀는 딸 하나죠?
0: 예, 예.
1: 외동딸이요?
0: 예, 예.
1: 예.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가깝더라고.
0: 아이고, 그냥 제가 살면서 아쉽고 힘든 게 별로 몰랐는데요. 모르고 자랐는데,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딸 지은이 같은 딸이 한 둘, 셋만 더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줬어요.

0: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한없이.
1: 예. 예. 그런데 이제 대학의 문제가 해결 못했지 부모로서.
0: 예예예. 예, 예.
1: 어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0: 예.
1: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0: 절대적입니다.
1: 예. 그래서 사모님을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
0: 아 제가 직장 생활할 적에.
1: 예.
0: 저가 모시고 있던 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신앙심이 좋은 줄 알고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좋은 줄 알고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심 좋고 대학 어디 나왔고 뭐 하면서 만나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선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정말로 이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을 많이 받는데 저랑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외동딸이 하나 낳았고.
0: 예, 예.
1: 근데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0: 아유, 제 삶에 모든 제 삶의 그
1: 목표가 예. 부모님.
0: 아, 그럼요.
1: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형제 간에도 우위가 좋고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 가족 모임들은 더러 하겠죠?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어머니 제산 날도 있고 다 모이겠죠?
0: 추모 예배 드리는 것 부모님 두 번, 명절 두 번 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그 형제들끼리 이렇게 가족들 전체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합니다. 예. 또 그 모든 구심점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 엄마의 일평생의 어떤 그 기도, 희생, 이게 근간이 됐고 또 저는 우리 큰형님서부터 저한테 주시는 어떤 영향력, 어떤 기도나 사랑, 이게 아마 이 세상에 저 말고는 이렇게 크게 받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처음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1: 아, 제가 먼저 본 다니던 이사가 어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하셨고 우리 형님들도 저 때문에 제가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근데 저는 그 회사에 이렇게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부도가 나니까 부도가 나서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승진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2년째입니다. 지금. 예.
2: 그 따님이 이번에 졸업 맞는 현장에 가보셨죠?
1: 예, 예.
2: 엄마는 못 갔죠?
1: 예, 예.
2: 왜?
1: 제 아내가 좀 건강이 좀 덜 좋아서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날 목사님 그 축사하시고 우리 지은이 이렇게 졸업장 받는 거 사진으로 해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보내주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저는 그 자리에 또 우리 아버지 엄마가 계셨으면
2: 얼마나 좋았을까.
1: 그런 그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제가 잘하는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엄마한테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졸업식 내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게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졸업할 수 있게끔 또 축사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꽃다발도 또 잊지 않으시고 주신 우리 목사님께 그냥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아니 따님을 내가 봤을 때 처음에는 수심이 많았어.
1: 네.
2: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활짝
1: 네.
2: 네, 웃는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더라고. 아마 본인도 될까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총장님이 많이 말없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 이제 그동안에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1: 예.
2: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만 그동안에 살았는데 이번에 따님 문제를 보니까 그 산을 넘으면은 미국에도 이런 게 있구나.
1: 제가 이제까지 전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힘든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 주신 그 밑바탕 힘이 저를 이해해 주셨고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난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결국에는 또 하늘나라 가셨어도 아버지 엄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나 뵙고 그렇게 해서 지은이가 졸업하게 된 것도 다 우리 아버지 엄마 기도에 의해서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의 어떤 헌신적인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든 게 기적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나 우리 딸내미 지은이나 저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게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0: 네, 청취자 사연 와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할렐루야.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가 가끔 일상에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으로 대

0: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다가 자녀와의 기회에 시간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삶의 주인으로 알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1: 네.
0: 네,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눌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 통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뭐예요, 우리 사장님?
2: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 다 평생 동안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무릎 꿇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위에 크신 은혜를 해주시고 또 집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나갈 적이면 엄마가 또 무릎 꿇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 찬송가를 평생 해주셨는데 하나는 저한테 가장 이렇게 마음에 남는 찬송이 하나가 저희 집안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한 4km를 걸어서 하루에 이제 8km를 걸은 겁니다. 이렇게 출퇴근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손이 하도 시려워서 아버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닐 장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그 새벽밥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소죽을 해서 또 제 밥상 차려놓고 소죽도 주고 근데 눈이 많이 왔는데 한 5,600m를 누가 쓸어놓더라고요. 계속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누가 쓰나 했더니 맨 마지막 날 제가 장갑을 몰래 사서 첫 번째 낀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렇게 그 엄마는 장갑도 안 끼고
0: 맨손으로.
2: 네. 근데 그 저보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장갑 끼고 있는데 엄마가 그 맨손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7,800m를 스스로 쓰니까 땀에 그냥 굉장히 추운데도 땀이 그렇게 나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면서 그때 찬송을 엄마가 체구가 작으신데도 찬송을 크게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 주의 보혈은 그거를 하고 가시는데
0: 예.
2: 그 이렇게 가다가 이게 다리 밑에다가 그 장갑을 제가 버렸습니다. 엄마 살아 생전에는 내 장갑은 이제 안 낀다. 근데 엄마가 이제 하늘에 소천해시고 지금까지도 장갑을 제가 못 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오건 또 엄마가 생각날 때건 그 또 지나가다가 내 주위에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그 찬송가만 나오면은
0: 울컥하는
2: 거. 네,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 찬송가를 이렇게 가끔씩 듣습니다.
0: 그렇지. 네. 나도 이제 우리 사람이 wheelchair 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밀어주면서 돌아다니면서 찬송가를 해요. 내가 영화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럼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이 자기 아는 찬송이면 같이 불러요. 그런데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적적할 때 찬송가 부르면 힘이 생기지.
2: 네, 그렇습니다. 네. 네.
0: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도 적어도 찬송가 몇 곡은 외우고 힘들 때 찬송 부르면 잊어버려요. 네,
2: 그렇습니다.
0: 힘이 생기고.
2: 네.
1: 하늘에서 어머님께서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네.
1: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 비전이나 기도 제목은 뭐

0: 저는 특별히 없고요. 그냥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 희생, 사랑을 이렇게 본받아서 그걸 온전히 다는 못하겠지만은 제 딸한테 모든 걸 이렇게 다 해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이번에 그 김정은 목사님 미국 일정을 처음 제가 그렇게 강의 제가 해외 출장을 수도 없이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강행군에는 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연세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고 저 나름대로 또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반성도 되고 그냥 평범하지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배운 기도, 희생, 사랑을 우리 딸한테
1: 전수가 됐으면 좋죠. 네,
0: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극동방송과 김정은 목사님한테 배운 어떤 그 어떤 선교라든가 그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나이 말씀해서 죄송한데 60이 되니까 이제 어떤 그런 쪽에 보람이 있는 어떤 역할이 있으면은 또한 제 딸한테도 저는 그 제 아내랑 딸내미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거 하나만 약속을 하자.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지은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영위하고 그거를 조금만 발전시키는 게 제 기도 제목과 비전입니다. 그게 네. 답니다.
1: 야 그렇게 될 거예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좋은 사위 들어와서
2: 예, 예. 예 앞으로도 하나님.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가 성막을 세웠는데 밑받침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가로다지를 얹고 기둥을 세우고 성막 위로 천막을 펴고 천막 위에 덮개를 씌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증거판을 궤 안에 넣고 궤를 나를 수 있도록 채를 끼우고 궤 위에 덮개 곧 속죄판을 얹었다. 그러고는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가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회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쪽에 상을 놓고 거기 하나님 앞에 빵을 차려놓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회막 안 상이 맞은편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등잔들을 올려놓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금 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성막 문에 막을 달았다. 모세는 성막 곧 회막 문에 번제단을 놓고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대야를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서 섬길 때 거기서 씻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조성하고 뜰 입구에 막을 달았다. 모세는 일을 다 마쳤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구름이 회막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으므로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성막에서 거칠 때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나섰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그들은 구름이 거치기까지 길을 나서지 않았다.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여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조금 전인 1시에 경기가 끝났죠.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체코를 상대로 했습니다. 경기의 결과 보셨나요? 그래요. 2-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경기를 보면 경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답한 순간이 꽤 있었어요. 공격은 계속했는데 골은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의 첫 유효슈팅이 이 골이 되면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내 초조했는데 축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 말 많이 있죠. 한국 대표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오현규 선수의 역전골 결국 뒤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으면서 첫 승을 만들어냈죠. 축구는 참 인생 같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같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초조해질 때가 있죠. 오히려 삶에 예상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실점처럼 아픈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그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의 눈물은 곧 다시 하나님께서 그 눈물 가운데 일하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보내시는데 혹시 삶의 스코어가 조금 뒤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거나 조금은 내가 잘하고 있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조급함이 남으신다면 오늘 첫 경기 월드컵 첫 경기 역전승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역전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2시 7분 지나고 있고요. 2시의 기쁨입니다. 1시간 정도 됐네요. 그렇죠?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대한민국의 첫 경기, 체코를 상대로 2대1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후반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먼저 선제골을 내주고 얼마나 불안했든지. 그런데 황인범 선수 그리고 오현규 선수의 이 골로 결국 뒤지고 있던 그 경기를 뒤집으면서 대한민국이 2010년 이후로 16년 만에 월드컵 첫 경기 첫 승을 따냈습니다. 아, 대단하죠. 우리 선수들, 감독님 모두 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축구 경기 중계하다 보면 그 해설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축구 경기 또 운동 경기는 인생과 같다라는 말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선제골을 먹혔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실점들 때문에 곳곳에서 아픈 일들이 찾아오죠.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불편함일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준비한 대로 신앙에 탄탄하게 연습한 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다 보면 이런 역전승의 삶들이 이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그 소망의 기도를 함께 하는데 그 소망의 기도에 그 청주 에덴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같이 오셨는데요. 정말 놀라운 게 그분들이 이 현장에 오셔서 스튜디오에서 같이 기도하고 청취자들 위해서 같이 응원하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게 목사님께 좀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현장에 오셨던 권사님 한 분이 원래는 그 병원을 가시려고 하다가 오늘 이 기도한다고 해서 이 현장에 따라왔는데 여기 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게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청취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랍다고 이 방송 이 전파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계신 곳에서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을 붙들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관계, 우리 아이들의 어떤 학업의 문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자, 5101번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른한 오후에 2시의 기쁨 들으면서 활력을 찾는다고 두끼 파이팅 네, 외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6548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첫 차량이 너무 좋다고 일하면서 듣는데 너무 은혜롭다라고 연락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첫 차량뿐이 아닙니다. 오늘 내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시 기쁨에서 준비한 시간은요, 이게 꼭 들어야 되는 얘기를 좀 준비해봤어요. 요즘에 한 그 드라마, OTT 드라마에서 다른 소재들 중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도박 이걸로 심각하게 중독되고 또 그것 때문에 변질되고 이런 얘기를 전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중독이 돼 있고 뭐 때문에 중독이 돼 있고 그런 얘기들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전문가 모시고 그 얘기를 나눌 텐데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슨 일들인지 이 방송을 꼭 사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마음 모아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 정말 오래간만에 듣네요. 이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도시의 기쁨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릴 소식,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다들 쓰고 계시죠. 뭐, 이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맞아서 정말 스마트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스마트함을 빙자한 어떤 꼬임, 에 빠져서 중독된 세상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이 더욱이 위험

0: 한게그 중독된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 이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중독융합학회 회장이시고 한국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청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석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뭐 제가 짧게 소개하긴 했지만 청취자들께 인사 한번 해 주시고 소개 한번 해 주세요.
1: 예, 저는 현재 청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마약, 도박, 또 미디어,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관련 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저는 평생 중독 분야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0: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전문가를 저희가 모시고 방송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이 스마트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1: 네네.
0: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중독의 통로가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
1: 네네.
0: 현장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1: 예, 맞습니다. 요즘 이제 그 중독이 늘어나게 된 것, 특히 청소년들에게 중독을 할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0: 네. 그러면 이 요즘 중독이 예전의 뭐 중독의 형상들과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1: 예, 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전에 중독은 성인 위주였습니다. 주로 알코올과 도박이 주를 이뤘거든요. 근데 요즘은 청소년 중심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중독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게임이나 인터넷, 온라인 도박, 또 온라인으로 마약을 사서 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등이 과거하고 달라진 양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성인들이 주로 중독이 됐다면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중독이 되는 경향이 더 많아졌다. 이게 그 중독 양상에서 과거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스마트폰 얘기를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스마트폰이 중독의 관문이 되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1: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중독요.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온라인 도박 등은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증가한 중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마약이나 도박을 지금처럼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각종 중독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이 스마트폰이 중독의 관문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 점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청소년들하고 뭐 청년들하고 이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뭐 중독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1: 예, 지금 현장에서 보면요. 그 마약입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인데요. 이 마약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 도박. 온라인으로 하는 도박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음란물 중독, 뭐 쇼핑 중독 등이 청소년들한테 가장 심각한 중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뭐 음란물 중독이야 뭐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게 온라인 도박,
1: 네네.
0: 이걸 성인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범위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이 아니고요. 몇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로 하고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신문서 사채업자한테 잡히고 집까지 날리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그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을 어떻게 할 건지, 사이버 도박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뭐 경찰청이라든지 각 국가기관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몇천만 원, 뭐, 억 단위, 이게 그 게임머니가 아니라 실제 돈이에요,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저도 억 단위를 잃은 청소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돈을 어디서 수급하나.

0: 했더니 이 아이들한테 또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돈의 개념도 없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1: 그 대주는 사람들도 뭐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닐 거고요.
0: 아니죠. 예, 대개는 이제 사채업자라든지 이 불법 도박하고 관련된 사람들이죠.
1: 야.
0: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야, 그냥 말 그대로 악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밀고 있는 거네요. 어른들.
0: 예, 맞습니다. 다 어른들이 결국은 아이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1: 아, 그 아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제 마약 얘기도 해 주셨는데.
0: 네네.
1: 네. 이 마약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것들도 어른들 얘기가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 얘기예요?
0: 그렇죠. 어쩌면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는 거는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이 더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런 방법을 잘 몰라서도 못 하거든요. 근데 뭐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한테 마약이 급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보급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약의 비용이 저렴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짜장면 한 그릇도 만 원이면 배달해 주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마약도 만 원 정도 하는 비용으로 배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 값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고 소분해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를 20만 원짜리를 1만 원짜리로 소분을 해서
1: 예.
0: 네, 네. 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1: 야,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과 한 5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그렇죠?
0: 네네. 저는 5년도 안 됐다고 봐요.
1: 네. 그 네.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나라예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중독 일을 하면서 마약은 제가 이렇게 많이 관련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5년 전부터 마약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기 시작할 때도 설마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많아서 정말 보통 큰 걱정이 아니에요.
1: 정말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놀라시기도 하셨을 거고 이게 정말 사실이야? 라는 생각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찬양 듣고 와서 이 이야기, 이 스마트폰으로 시작되는 또 각종 중독의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도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성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에 재직 중인 조현석 교수님과 함께 이 중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청년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약과 온라인 게임 도박과 또 각종 중독에 심각하게 빠져있는 그 사실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교수님.
1: 네네.
0: 게임 중독. 게임 중독도 예전에도 심했는데 요즘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가요?
1: 그렇죠.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하고 이 게임 때문에 갈등을 크게 겪은 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게임하는 건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뭐 2, 3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 중독을 어떻게 막을까 이게 이제 저의 숙제였는데 요즘은 저는 게임은 제가 좀 관심사가 아니에요.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더 큰 문제가 이제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게임은 그냥 관심사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에서가 아니라 그 마약이나 온라인 도박에 비해서 게임의 피해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게임 중독도 심각합니다.
0: 그러면 요즘 SNS도 많이 하는데
1: 네네.
0: 이 SNS 중독된 경우들도 많이 있죠?
1: 네, 그럼요. 지금 뭐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SNS 중독 때문에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른 중독들은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이 SNS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이 SNS를 통해서 친구도 사귀게 되고 또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게 되고 또 나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SNS 중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SNS 중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NS에는 내가 먹은 거, 또 내가 간 곳, 또 내가 입고 있는 옷 등을 이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요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돈과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거에 빠져서 다른 일을, 일상적인 일을 다 잊게 돼요. 이거 옷 사러 다녀야죠. 이거 올려야죠. 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봐야죠.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봐야죠. 이래서 하여튼 돈과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 그래서

0: 그래서 또 다른 중독으로서의 어떤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야,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도박 얘기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네. 그 어른들이 일반 그 오프라인 객장에 있는 그 성인 오락실에 가서 이제 도박을 하거나 네, 그런 걸로 이제 사회적인 이제 무리가 좀 됐었는데, 지금은 이 청소년, 청년들이 인터넷 도박,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네네. 하는 온라인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네.
1: 요 얘기 좀만 더 해 주세요.
0: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 부모님들은, 아니, 어떻게 아이들이 그런 도박을 하게 되지 할 텐데, 실제로 도박이나 마약은 친구 관계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친구가 권해서 하는 경우가 1위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도박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도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다리 타기라든지 아주 우리가 평소에 많이 했던 그런 게임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다리 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점심 때 누가 점심값 낼까, 커피값 낼까 이런 걸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박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죠, 아이들도. 보통은 그렇게 게임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뭐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한 아이를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게임을 통해서 이제 돈을 따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따도록 안내한 친구는 돈을 받아요, 또. 불법 도박 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단순히 뭐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도박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 점조직처럼 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개한 친구가 돈을 잃으면 소개한 친구는 또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돈을 벌게 되니까요. 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친구들을 도박에 그 불법 도박에 참여시키는 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도박을 하면 돈을 따게 해줘요. 그게 이제 그 도박을 통해서 돈을 딸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 또 너무 좋잖아요. 큰 돈을 따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기쁨이죠. 그러니까. 돈을 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박을 하다 보면 단위도 커지고요. 또 옆에서 돈도 대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알려준다고 그래요. 네가 지금 돈을 만드는 방법은 니네 집문서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네가 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이제 알려주고 그 아이들이 그런 방법을 이제 그 사용하도록 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문서를 사채업자한테 맡기고 이제 도박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특강을 가게 되면 부모님들한테 집문서하고 인감도장 잘 보관하세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무 참 씁쓸하죠. 이 얘기를 저도 전달하면서 아, 이야기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1: 현장에서 뭐 직접 보시는 거고 이게 네, 뭐 네.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도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0: 네, 보고 듣기 때문에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네. 정말 우리 아이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0: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고 의심해야 된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관찰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박하는 애들은 돈 씀씀이가 커져요.
1: 네.
0: 그러니까 뭐 명품 옷을 입고 온다든지 비싼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면 너 이 옷 어디서 났어? 그럼 친구 거 빌려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1: 예, 예.
0: 근데 그때부터 의심을 하라는 거거든요.
1: 네,
0: 친구
1: 네.
0: 누구 거? 그리고 평소에도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통장 같은 것이 별도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가지고 아이가 그런 돈이 어디서 났는지 확인하고 만약 도박을 하고 있다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네. 아이가 마약을 했나 어떻게 알아야 되죠? 하는데,
1: 네.
0: 아이들 눈이 충혈되고요. 아이들 굉장히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흥분도 하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막 화도 내고,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달라진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이제 저녁 같은데 잠을 못 자고 몸을 떨고 만약 그런 증상들을 보게 된다면 이 아이가 마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시라고 지금 우리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1: 네.
0: 뭐 또 마약은 왜 하냐 이렇게 또.

0: 물어보는데 친구들이 줘요 음료수로.
1: 네.
0: 그래서 친구들한테 애들한테 친구들이 주는 음료수도 이제 마시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1: 그러니까 그런 음료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이 네, 넣어서 처음 먹게 되면
0: 네.
1: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0: 그렇죠. 이제 이걸 먹으면 기분도 좋고 예. 막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도 주고 그 다음날 주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너 마약했어, 지금. 너 마약한 거야. 그리고 너 신고하겠어 이제 이러면 얘는 딱 잡히는 거예요.
1: 아 그때
0: 잡혀서 그때부터 네. 이제 이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예, 그러니까 아 요즘은 정말 우리 아이만 잘 키운다고 그래서 잘 성장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예,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만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마약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보면,
0: 네네.
1: 우리가 보통 그 뭐 다른 이르면 뭐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0: 네네.
1: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중독과의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게 다른 거는 뭐 습관적으로 여러 번을 했을 때 중독이라는 그 단계로 더 접어드는데 마약은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확 중독으로 접어들게 될 수 있는 거죠.
0: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된다 할 예. 정도로 그 쾌감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약이.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 쾌감이나 그 즐거움이 다른 그 것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중독이 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짧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초기에 발견해서 치유를 받고 이제 상담을 한다든지 뭐 전문적인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아지니까
1: 네.
0: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을 아시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1: 그렇죠.
0: 요즘은 그런 그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상담하는 기관이 많이 생겼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곳에 빨리 연락을 하시고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1: 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꼭 드려야 되는 얘기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어서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 찬양 듣고 와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0: 우리가 놓치면 안될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은 총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 조현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1: 네네.
0: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약 얘기도 했고, 또이 온라인 도박이 몇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수천만 원, 억대, 집까지 팔게 되는 집 문서도 가져오라는 얘기, 이게 다른 나라 얘기도 아니고, 영화 속 얘기도 아니고, 우리 지금 실제 상담 사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게 맞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1: 집
0: 사회에서,
1: 현장에서
0: 예.
1: 일어나고 일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0: 네, 사실은 교수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다가 말씀하신 이유도 더 큰, 잘못된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좀이 얘기를 좀 전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그 얘기 한 번만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 온라인 중독이나 또 마약 중독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얘기해 주셨거든요.
1: 네네.
0: 예, 그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중독 특강을 하면 잘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떻게 발견해요? 조기 발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는데 마약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자꾸 사람들 눈 맞추는 걸 피해요, 일단. 피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경우도 있고요. 일단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안절부절하고요. 굉장히 충동적인 성향도 보이고 좀 심하면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자면서 아이가 이제 약물이 빠져나가면 일종의 금단증상 같은 그런 고통이 오거든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굉장히 저녁에 자면서 이렇게 끙끙 앓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걸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이 아이가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0: 네.
1: 그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초기에는 돈을 따요. 그러니까 도박이 무조건 돈을 잃으면 하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일부 따니까 그 돈을 가지고
0: 명품도 사고.
1: 명품도 사고 이제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거를 사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처음에는 이거 어디서 났나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 거 빌렸다, 친구가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입고 있다, 계속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 친구 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0: 그렇죠.
1: 왠지 돈 씀씀이가 커진 것 같다. 지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밖에서 뭐사 먹었다 그러고. 이런 그 돈의 씀씀이가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때
0: 네.
1: 아이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0: 네. 아,
1: 이런
0: 그러면
1: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0: 그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이런 각종 중독들이 되는 건데 이런 게그 사람의 그 뇌에는 큰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렇지? 안 좋게.
1: 네, 맞습니다. 지금
0: 네.
1: 뭐 모든 중독, 어떤 특정 중독이 아니라요. 모든 중독은 결국 뇌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더 이게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중독자들의 뇌를 찍어보면 정상인에 비해서 뇌가 굉장히 작아져 있어요. 마치
0: 네.
1: 그 오이를 소금에 절인 것처럼 굉장히 작아져 있고, 전반적으로 뇌의 기능들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0: 네.
1: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 이해력이나 판단력이나 이제 특히 공부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이 이마 부분, 우리 얼굴 중, 그 머리 중에 이마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0: 예.
1: 근데 특히 이 전두엽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해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망가지면서

0: 기능이 없어지고 굉장히 충동적인 성향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욕구가 생기면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대처하는,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그게 나쁜데도 하게 되는
1: 예.
0: 이런 상황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지능도 떨어져서 공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청소년기가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1: 이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뭐 얘기하시는 게 우리 자녀들이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스마트 기기를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뭐 이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각종 중독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심각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생각하시기에 이 청소년하고 대학생들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이 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에서 뭐 한 재작년부터 2, 3년 전부터 이제 학교에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그런 예방 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막상 해보면 애들이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가끔 이 강의를 받은 애들이 이 피해나 심각성을 알까 하고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방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방교육을 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이제 이런 예방 교육을 받는데 부모들은 받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설마 우리 아이가 마약을 할까? 마약은 뭐 이전부터 남일로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못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이런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이런 중독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1: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걸 끊을 수 있는 건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주님 늘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십사 구하는 것 네네. 그 기도들이 꼭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1: 네, 교수님 오늘 감사하고요. 저희가 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
0: 네네.
1: 주에 다시 한번 교수님 모시고 이 중독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0: 네네.
1: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네.

네, SBS의 김정택과 오케스트라의 음성으로 함께 하신 곡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 이찬에 가서처럼 우리들의 그 죄를 씻기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을 예비하실 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보내봤자, 아무리 많은 것을 챙겨줘봤자 그것은 그 친구들의 육적인 살은 찔게 할 수 있고 또 육적인 삶은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의 앞날을 준비하는 건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시 52분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중독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해드리고자 이번 주에 그 1부를 보내드렸고 다음 주 2시의 기쁨에서 또 그 2부 또 다른 어떤 심각성들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 또 책 받으셨다고 자, 9398번님 3186번님 책 선물 받았다고 문자 주셨는데 감사하다고요? 그래요. 자, 그리고 7770번님 꽤 오랫동안 못 뵀는데 오늘 문자 주셨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느라고 계속 못 들으셨다고. 네. 그런데 오늘 출근 안 하고 방송을 오래간만에 듣게 됐다고 너무 좋다고 문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찬양 듣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의 피로가 확 풀렸다는 고백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 주 방송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자녀든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마트폰으로 중독돼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꼭 이 방송 들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풀근무해서 힘들었는데 이 찬양 듣고 마음의 여유 찾아본다는 2753번님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 연락 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 감사하고 오늘 그 중독에 관한 방송을 다시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링크를 따로 드릴 수는 없어서 다음 주 방송을 일단은 좀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을 좀 기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릴게요. 꼭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찾고 구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여러분 축구 보셨죠? 오늘 뭐 점심시간 해가지고 후반전 아 재밌게 봤습니다. 출발 좋네요. 사람이 간절하면요 목소리가 커져요. 신나고 기뻐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야 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제일 컸나 큰 소리 좀 쳤죠. 막 보니까 막 우와 이 사람도 큰 소리 낼 줄 아는구나. 또 이렇게 이 사람 말이 많았어? 막 이렇게 막 오, 경험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간절해지면 또 급해지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참 신기해요. 축구 같은 스포츠를 보면요 목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평소에 언제 그 시원하고 이렇게 큰 소리 내보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할 때도 그런 간절함과 큰 소리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정말 좋은데 말이죠. 오늘 축구가 역전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역전이 있다고 선포하는 찬양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적인 역전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곡으로 새겨라 출발해 봅니다.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염원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늘 점심시간 아주 좋았습니다. 조마조마했다가 막 신났다가 막 조용하던 사람도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요. 야구도 그렇고 시청할 때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도파민 폭발하길 소망합니다. 3231번님. 그러게요. 그렇게 막 주야 이거를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더 간절해야 되나 봐요. 꼭 역전되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5479번님 3231번님 수원에서 0490번님도 화이팅. 찬양 너무 좋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요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죠. 2042번님 오늘 저의 오프닝의 주제는 사실 축구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기도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한 주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얼마나 또 하나님을 만나고 계셨는지 이번 한 주 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번 주에 새끼라에다가 교회를 드디어 갔는데 안 알려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사실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최근에 드디어 교회를 갔다. 인생 역전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이 문자로 오후 3시 때는 보낼 수 있습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방송국에 이제 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인사 나누고 인터뷰도 잠깐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극동방송 어플을 직접 제가 이제 깔아드렸어요. 다운로드 해드렸습니다. 혹시 옆에서 이제 라디오를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차 안에서 듣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극동방송 어플 핸드폰에다가 다 다운로드 해주세요. 본인 것도 하고 주위 부모님 것도 좀 하고 어르신들 특히 해가지고 딱 터치만 하면 핸드폰으로 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회원 가입까지 하면요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아버님 서울대병원으로 항상 방사선 치료하러 가는 중 우리 아버님 0628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 우리 아버님 잘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아버님. 지난주 처음 방학 끝내고 애들 아빠가 갔다고요. 9777번님 어떤 사연입니까? 어떻게 간 거예요? 저하고 통화가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9625번님 모든 일 만사 형통되길 긴 터널을 지나는 지금 힘내고 싶다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0555번님 힘내십시오. 052번님 짝짝짝짝 어우 그거 짝짝짝짝짝

보내셨네. 자, 대한민국이 좀 축구로 알려져가지고 더 우리 선교사님들 더 힘내고 우리 선교사에게 더 아주 빛의 사자들이 쭉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피아워십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영접은 인생 역전. 50년 방학 끝. 577번님. 아, 이거 또 어떤 사연입니까? 제 레이더에 없는 분인데, 577분.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문자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 드디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33년 만에 전도 결실을 맺었다고 울산에서 항상 애청하고 있어요. 야, 혹시 어떻게 제 남편이 극동방송 들으셨나요? 아무튼 우리 5109번님 남편 33년의 방학 끝내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편 이름하고 주소 한번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기쁜 문자가 와 있어요. 작년 가을에 새끼라통에서 교회 추천 요청 드렸다가

0: 전화 주셔서 방송까지 나왔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두어 달 전부터 교회 나가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새가족 교육도 받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3618번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해봤습니다. 미리. 자, 박진영님.
1: 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0: 그 친구가 최선경님이잖아요.
1: 네네.
0: 그때 우리가 작년 6월에 통화가 됐어요.
1: 그렇군요.
0: 딱 1년 됐네요. 딱 1년.
1: 1년이 됐어요, 벌써.
0: 예, 딱 1년 됐습니다. 그때 우리 3자 통화했나요? 박진영님하고 최선경님하고 3자 통화.
1: 네,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지금 옆에 최선경님 있죠?
1: 네.
0: 둘이 뭐 하시다가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1: 아, 오늘 저기 그냥 같이 점심 먹고. 네, 그러고 잠깐. 네, 일 땡땡이 치고 놀고 있어요.
0: 고급 영어로 지금 수다 떨기, 그렇죠?
1: 네.
0: 밥
1: 네.
0: 먹고 수다 떨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1: 네네.
0: 그 뒤로도 계속 만나셨어요, 최선경님을?
1: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0: 한두 달에 한 번씩.
1: 만나고,
0: 그렇구나.
1: 그래, 네, 그때마다 얘기 듣고. 네. 교회 가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고.
0: 계속 물어보고.
1: 하다가, 네, 근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다니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0: 어, 그래서, 드디어.
1: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만났는데. 또 얘기를 하길래.
0: 지금 방송은 안 듣고 계셨는데 어떻게 문자를 딱 주셨네요?
1: 네, 이렇게 또 깊은 소식을 또 알려드려야죠.
0: 그럼요, 그럼요.
1: 네네.
0: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딱 이런 네네. 소식을 제가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마침 딱 보내셨어요.
1: 아, 그러셨구나.
0: 최선경님 옆에 한번 바꿔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0: 최선경님.
1: 네,
0: 잘하셨어요.
1: 안녕하세요.
0: 잘하셨어요.
1: 네. 네
0: 정말
1: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엄청 지금 뭐 긴장된다면서요?
1: 심장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뭐, 긴장감이 자꾸만.
0: 긴장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긴장할 거 없어요. 그냥
1: 아니,
0: 아무도 안 늦는다고 너무... 생각하고 저하고 네. 둘이 통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도 안 늦어지면 네. 아무도. 최선경님, 그 우리 작년 네. 6월 말에 통화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두어 달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면서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꽤 고민을 하셨네요?
1: 네,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
0: 예.
1: 일단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추천받은 교회를,
0: 예, 예.
1: 머릿속으로는 그럴 수 있었는데,
0: 예.
1: 발은 안 옮겨지더라고요.
0: 아, 발이 안 떨어져요?
1: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었고,
0: 예, 예.
1: 이제 저에게 용기 줬던 친구가,
0: 예.
1: 한두 번씩 이제 연락을 해오면서,
0: 예, 예.
1: 이제 물어봤죠. 진행을 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찰나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0: 예.
1: 10년 전쯤에 알고 지냈던 동네에서 예. 잠깐 배웠던 언니가 예.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니분께서
0: 네.
1: 이제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그 교회에
0: 네.
1: 섬기고 있었어요.
0: 마침.
1: 네.
0: 이야.
1: 그래서 이제 그 언니를 10년 넘게 뭐 이제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만나지는 못했는데
0: 예.
1: 우연찮은 기회로 또 만나게 되고
0: 예.
1: 또 그 언니가 저를 만나기 전에
0: 예.
1: 이제 성경이를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또 드렸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느님께서
0: 예.
1: 숙제를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0: 예.
1: 언니를 보내주진 않았나 싶고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0: 네네.
1: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또 저희 구역장님도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0: 예.
1: 이번 주가 마지막 5주차 새가족
0: 이야 박수
1: 네,
0: 새가족 마지막 교회
1: 네,
0: 이제 수련이에요 이번 주 수련
1: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와 최선경님
1: 네
0: 심장이 배 밖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볼 땐 그건 네. 아닌 것 같았더라고. 예, 아무튼 와 네. 고민을 그래도 그 10개월은 했는데 10개월 네. 하다가 발이 안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 언니를 만나게 해주셨고 중간 중간에 네. 박진영님이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또 물어보면은 살짝 또 찔리잖아요. 또
1: 네 맞아요.
0: 그쵸? 실컷 네. 3자 통화하고 교회 간다고 막 했는데.
1: 네 맞아요. 대국민 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0: 그러니까.
1: 약속을
0: 전 국민이 다 듣고 있는 다 교회 간다고 했는데
1: 네 그쵸? 맞습니다

0: 네.
1: 저희 작전이 먹혀 들어갔네요.
0: 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 행복하게 그러니까. 교회 잘 섬기고 있습니다.
1: 아유, 감사하네요. 지금 남양교회에 계시잖아요?
0: 네.
1: 어느 교회 가셨어요?
0: 저 평내교회요.
1: 평내교회?
0: 네.
1: 평내교회. 남양주에 있는 교회인가요?
0: 네. 아, 남양주 평내동에 있는
1: 평내교회. 네. 그 언니한테도 고맙네요. 우리 박진영님은 당연히 고맙고.
0: 네.
1: 그쵸?
0: 네.
1: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우리 최성경님을 위해서 딱딱딱딱 퍼즐을 맞춰주시면서 기다리고 네. 계셨던 거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낯설음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최선경님이 그때 20년 방학이었어요. 맞죠?
0: 네, 맞아요.
1: 와, 상당히 오래된 방학이었는데
0: 네.
1: 그래서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5주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때요, 요즘 예배가?
0: 갑자기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1: 예.
0: 찬양 하나에 꽂혀서 밤새 들을 때도 있고요.
1: 오.
0: 그냥 예전 청년 때 막 그 드렸던 기쁨이 다시 오는 것 같아서 좀 설레요.
1: 와. 청년 때?
0: 네.
1: 20년 전이 청년 때였어요?
0: 네.
1: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데, 와, 그렇구나. 네. 청년 때가 20년 전. 아무튼 우리 최성경님 너무나 축하드리고.
0: 네. 감사합니다.
1: 아까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네. 하나님께도 감사의 기도 한번 저랑 드리시죠. 더 따라서.
0: 네.
1: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네.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0: 20년 만에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입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최상경님. 지금도 네. 막 눈물 나오려고 하죠?
0: 네.
1: 그니까. 감사해서.
0: 전화 끊고, 진영이랑 올 것 같아요.
1: 전화 끊고 두 분이 많이 우세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진영이한테, 진영아 네. 하면서 우리 감사, 사랑 메시지 한번 날려보실래요, 옆에? 친구 진영이한테. 응?
0: 진영아.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고 너의 가족을 위해 나도 많이 기도할게. 사랑하고 고마워.
1: 그러니까, 아유, 둘이 지금 웃다가 울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최상경님. 그리고 네? 그 교회 언니 있잖아요.
0: 네.
1: 그 교회 언니는 극동방송 아세요?
0: 네, 되게 애청자신데.
1: 그 언니 이름 불러가면서 언니한테 지금 한마디 해주세요, 언니한테도.
0: 아, 나연 언니, 지금 방송을 바로 들을 순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 듣게 되면, 언니 나 방송 또 탔어. 네. 교회 가서 얘기 나눠줄게. 그리고 나도 잊고 있었는데, 언니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또 교회를 이끌어줘서 너무 고마워.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연 언니, 이따가 나연 언니 주소도 좀 꼭 알려주세요. 제가 나연 언니도
0: 네.
1: 선물 좀 드릴 테니까. 우리 박진영님, 최성경님 두 분 선물 받으셨죠? 지난번에.
0: 네, 네네.
1: 우리 최성경님에게는 또 꽃바구니 선물이 갈 거예요.
0: 정말요?
1: 축 계약.
0: 감사합니다.
1: 방학 끝낸 축 계약 꽃바구니 선물 갈 테니까
0: 네.
1: 너무 축하드리고. 새거주 교육도 잘 마치시고
0: 네.
1: 앞으로 좋은 소식 그렇게 계속 감사의 소식 들려주십시오. 알겠죠?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최성경님이 아까 막 찬양이 좋아서 밤새 막 듣고 이랬던 찬양도 네. 있다고 했는데
0: 네.
1: 우리 그 찬양 들으면서 마치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이에요?
0: 갑자기
1: 그럼 생각이 안 나죠?
0: 원하고 기도합니다.
1: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네.
1: 아, 왜 그 찬양이 그렇게 계속 좋고 계속 듣게 되고 그랬어요?
0: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0: 없어요.
1: 그래요.
0: 네.
1: 하나님께서.
0: 그리고 새가족 그 예배 때,
1: 예.
0: 함께 부르던 노래예요.
1: 아, 그렇구나.
0: 네.
1: 그래요. 하나님이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0: 네.
1: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뭐 이런 고백 말씀이신 거죠?
0: 네, 맞아요.
1: 그래요. 자,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진영님 옆에 계시죠?
0: 네.
1: 박진영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성경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계속 만나 주셔서 우리 박진영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최성경님 계속 좋은 소식 들려 주십시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두분 우정 변치 말고
0: 건강하세요.
1: 건강하세요.
0: 네,
1: 네.

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미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0776번님 이 시간에 듣는 건 처음이네요. 출첵한다고 이렇게 어플 메시지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자 아까 그리고 울다가 웃다가 아 그러게요. 4605번님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예,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지금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시지만 내가 지금 교회 쉬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내가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있죠? 한번 문자 한번 주실래요 저한테?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문자는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되 방학이라고 두 글자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10년 쉬고 있다 그러면 10년 방학 이렇게 나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 아니면 뭐 1년 방학 2년 방학 지금 주세요 지금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그 어플 메시지로 주셔도 좋습니다. 아 교회 내가 코로나 방학이에요 5년 방학 뭐 이런 식으로 10년 방학 지금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문자 왔습니다. 전화를 제가 생방송 중에 바로 한번 해볼게요. 7445번님 7445번님 제가 직접 전화하고 있어요. 일반 전화라고 합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오,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 네. 딱 전화 연결이 됐어요. 5년 쉬... 깜짝 놀랐죠?
1: 네.
0: 5년 쉬고 있다. 교회를 쉬고 있다라는 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와, 어느 지역에 계세요, 지금요?
1: 지금 서울요.
0: 서울 어디요?
1: 서울 연희동이요.
0: 연희동에서?
1: 네.
0: 지금 운전 중이세요, 혹시?
1: 네, 맞아요.
0: 정차 혹시 가능합니까?
1: 근데 정차가 조금 더 가야지 정차 가능할 것 같아요.
0: 그러면 제가 이따가 5분 뒤에 전화 드릴게요. 꼭 그때 네, 기다리십시오. 정차하고 네. 기다리세요.
1: 네. 네.
0: 자, 우리 7445번님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겠고요. 다른 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분. 안전하게 우리가 통화를 해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자, 이번에 0525번님.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네네.
0: 운전 중이십니까? 아니면 정차했나요?
2: 운전 중이에요. 이 신호만 하나 받으면 설 수 있는데.
0: 신호만 하나만 받으면?
2: 네.
0: 바로 설 수 있어요?
2: 네.
0: 제가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
2: 신호가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0: 아, 괜찮아요. 천천히. 예.
2: 아, 네.
0: 지금 30년 방학인데 지금 30년도 기다렸는데 그거 3분 못 기다리겠습니까? 제 다른 사연 읽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정차하세요. 안전하게.
2: 네, 알겠습니다. 네.
0: 끊지 말고요.
2: 자, 네.
0: 끊지 말고. 자, 전 사연 읽고 있을게요. 자, 새끼라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출석했다고 우리 7358번님 열심히 출석하겠다고 고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새끼라 진행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또 주위에 우리 방학생들 많이 좀 듣게 해주시고요. 옆에 있다가 쿡쿡 찔러가지고 문자도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극동방송을 50년간 은혜롭게 늘 애청하고 계신다고 우리 4630번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새끼라를 들으면

0: 그래서 깨어나려 노력하며 신앙을 충전하고 계시는 5577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손잡고 가세요. 반드시 회복, 치유,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까 이제 제가 통화할 때 응원의 메시지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제가 방학이라는 문자를 지금 더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우리 0525번님이 정차를 하면 0525번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정차하기로 했던 7445번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요. 방학이라고 지금 문자를 주신 분들 시간 되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 안 되면 제가 방송 후에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꼭 받아주십시오.
1: 정차했습니다.
0: 드디어 정차. 우리 0525번님 네. 어느 네. 지역에서 지금 전화 받으세요?
1: 네, 대전이요.
0: 대전.
1: 네.
0: 방학이 아주 길어요. 30년.
1: 네, 엄청 길죠.
0: 근데 극동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1: 아, 극동 방송은 늘 듣고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계기로?
1: 아, 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는데 네. 라디오를 주로 많이 듣거든요.
0: 예.
1: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0: 예.
1: 그냥 편안하게 이제 듣는 찬양. 그런 것도 좋아해 가지고
0: 예.
1: 네, 늘 듣고 있습니다.
0: 우연히 그냥 채널이 맞춰졌군요.
1: 아니 그건 아니고요.
0: 예.
1: 극동방송 얘기는 교회 다닐 때부터 예전부터 많이 듣고
0: 있어요. 알았군요.
1: 했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0: 그랬군요. 예. 그래서 93.3 대전 극동방송.
1: 네, 늘 맞춰져 있어요.
0: 늘 맞춰져 네. 있고.
1: 네.
0: 30년 방학이면은 극동방송도 네. 오래 들으셨고 찔림이 네. 계속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늘 많이 찔리고 있습니다.
0: 오늘 이 새끼라 방송도 좀 들으셨어요?
1: 네, 계속 듣고 있는 중에 네. 문자를 남겨본 거거든요.
0: 문자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렇죠?
1: 예, 맞아요. 처음이에요.
0: 오늘 진짜 용기 내셨네요.
1: 네, 방학이라는 말에 찔려서 10년에 나 30년인데.
0: 그러니까 코로나 방학 뭐 5년쯤이야 뭐.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0525번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용기 내셨고 문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네. 이제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열게 해주신 거예요.
1: 네.
0: 보면 이제 내 마음을 내 자체가 못 열더라고요, 보니까. 내 발이 안 떨어지고, 그쵸?
1: 예, 예, 예.
0: 근데 오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문자부터가 시작. 응? 30년
1: 네,
0: 동안.
1: 요즘, 예. 네, 교회를 예전에 다녔었기 때문에.
0: 예.
1: 이제 다시 다니려고 하다 보니.
0: 예.
1: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예. 예. 그래서 고민 중에 있거든요.
0: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우리 0525번님 사시는 곳 근처에 건강한 교회
1: 네.
0: 저희가 여러 군데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으니까.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일단은 전화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네.
0: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1: 아니요, 없네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0: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1: 네.
0: 왜 정차했는데 왜 정신이 없으실까? 전화 연결돼서 드디어 네. 내가 전화 연결됐구나 하면서
1: 네.
0: 자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고르세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루파리에서 주얼리 쿠폰,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
1: 네, 유산균이요.
0: 유산균 좋습니다.
1: 네.
0: 유산균. 혹시 지금 방학생이 가정에서 혼자예요? 혼자?
1: 아니요, 모두 방학입니다.
0: 모두 방학.
1: 네.
0: 모두 30년 방학.
1: 연도 수는 다 각각 제각각인데 제가 제일 오래 방학 중이고
0: 제일 오래입니까? 0525번님이?
1: 네. 네네.
0: 남편도 방학이에요?
1: 네, 거기도 방학이에요.
0: 자녀도 방학?
1: 네.
0: 자, 이제 그래도 방학이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 30년이든 10년이든 우리 남편은 네. 뭘 좋아할까? 남편은? 예. 남편에게 무슨 우리 비타민 예, 레모나 남편에게도 네. 좀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 있었던 일 남편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네.
0: 알겠죠?
1: 네, 고맙습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에 계시는 0525번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1: 네.
0: 놓지 않고 계세요.
1: 저도 놓지 못하고는 있는데 차마 가지는 못하고.

0: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손짓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네. 이제 선물을 위해서 주소를 받을 거예요.
0: 네네.
1: 그럼 그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 네. 용기 내셔서 꼭 가보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죠?
0: 네, 네, 알겠습니다.
1: 30년 방학. 이번 주에 한번 끝내보자고요.
0: 계약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네. 아, 계약하면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 따라서 저랑 결단하면서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0: 네. 네네.
1: 사랑해,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0525번님, 네.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구글 링크 받으면 거기다가 꼭 주소 적어주시고 교회 소개도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1: 교회 갔다라는 그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죠? 대전에 0525번. 눈 빠지게 기다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자, 우리 0525번님 30년 방학 끝내기 직전입니다. 끝내기 직전이에요. 아, 아까 그분 좀 전에 아까 정차하기로 한 분이 정차가 좀 힘들다고 고속도로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분 제가 연락해볼게요. 다른 방학생 4445 일반 전화로 갑니다. 4445.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운전 중이신가요?
2: 어메.
1: 예?
2: 예.
1: 혹시 정차 되세요? 잠깐 옆에 정차.
2: 네, 여기, 예, 조기 앞에 가서 할 수는 있어요.
1: 조기 앞에?
2: 연결이 됐지?
1: 예, 예. 예. 그니까,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2: 어떻게
1: 천천히.
2: 연결이 됐을까?
1: 천천히 그 정차해 주세요. 예. 저 사연 읽고 그럴게요. 있을 테니까.
2: 네,
1: 다 되면 얘기하시고 끊지 말고
2: 네, 알았습니다.
1: 네. 아, 끊으면 안 돼요. 끊을 것 같아. 네, 천천히 정차. 자, 네. 우리 8589번님도 방학이라고 보냈고 아 8860번님 아들 요청하셨고 27년 방학했다가 3년 전에 계약 방송은 이번 달부터 우연히 듣게 됐다. 우리 7777번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셋째 아들 며느리 11년 방학 7358번이 기도하고 계시네요. 아, 우리 7155번님도 친동생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가족전도 요청자가 많습니다. 이 방송 진짜 은혜와 사랑이 넘쳐요. 전도방송 최고. 8151번님도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회사 동료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일하면서 매일 극동방송을 듣다가 마음이 열려서 이번 주에 교회 가보겠다고 해서 눈물 나네요. 역시 극동방송으로 복음 전해지고 있어. 앱 깔아줬다고. 이런 역사도 있네요. 6089번님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매일 극동방송 듣다가 마음이 열렸다. 와, 우리 6089번님 그 회사 동료 주소하고 성함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라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혹시 아직도
2: 예,
1: 정차
2: 거의 다 왔어요.
1: 거의 다 왔어요?
2: 거의 다 왔어요.
1: 예, 예. 자, 이분을 제가 또 놓칠 예. 수 없는 게 20년 방학이라고 문자가 오신 분이셔서

0: 아까 30년보다는
1: 됐어요.
0: 살짝 후배긴 한 됐어요?
1: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지금 영흥도 가고 있어요, 친구한테.
0: 어디요?
1: 영흥도.
0: 영흥도.
1: 예.
0: 영흥도가 어디 쪽이죠?
1: 인천
0: 쪽이죠? 네네네. 원래 사시는 곳은 네네. 어디신데요?
1: 남동구 만수동.
0: 만수동.
1: 네.
0: 그렇군요. 20년 방학 꽤 길어요, 지금요.
1: 20년도 더 됐어요.
0: 더 됐어요, 사실. 이 방송 혹시 우연히 네. 들으셨어요? 누구 소개로 들으셨어요?
1: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찬양만 제가 항상 유튜브로 들었었거든요.
0: 그러니까 우연히 방송이야?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1: 아니, 남동생한테 얘기
0: 그러니까 소개받아가지고 그날... 들었어요?
1: 예, 예.
0: 남동생은 교회 잘 다니고 극동방송 애청자군요?
1: 그렇죠. 가족들은 다 교회 다니고 저만 방학 중이에요.
0: 얼마나 들었어요, 이 방송?
1: 들은 지는 작년부터 듣고
0: 작년부터?
1: 있어요.
0: 이 시간 네. 3시도 계속 새끼라 듣고
1: 네.
0: 전화 연결하는 것도 들으면서 좀 찔리셨겠는데? 응?
1: 그렇죠, 찔렸죠.
0: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인을 주시네요. 네?
1: 예.
0: 4445번님. 네. 아까 제가 선물 부른 거 들으셨죠?
1: 들었어요, 듣기는.
0: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요?
0: 네.
1: 저도 유산균 주세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산균 드릴게요.
1: 네.
0: 우리 하나님께서
1: 감사드려요.
0: 우리 4445번님을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20년이든 200년이든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 시간에
1: 그렇게 듣고 있어요.
0: 결단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네. 사랑해 하나님.
1: 네.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저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0: 잘하셨어요. 우리 4445번님 찔렸다고 네. 했잖아요.
1: 네.
0: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못 갔죠?
1: 네. 매일 찔렸어요.
0: 네.
1: 들을 때마다 찔렸어요.
0: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문자 보낸 거 오늘 처음 문자 보냈는데
1: 네.
0: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제 마음이 열리기
1: 같아요.
0: 시작했어요.
1: 네.
0: 이번 주부터 한번 꼭 가보세요.
1: 알았습니다.
0: 가실 교회 있습니까? 아니면 소개시켜드릴까요?
1: 소개시켜주세요.
0: 알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445번님 네. 제가 교회 잘 네. 다니고 있다라는 그 정말 기쁜 메시지를 제가 꼭 기다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잘 정차해주고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드립니다.
0: 예.
1: 네,
0: 아멘. 예.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인천에 계시는 분은 좀 빠르게 끝냈는데 우리 4445번님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여러분,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FEBC 극동방송입니다.
3: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해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사역과 단기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자활시설 야곱의 집에서 오는 6월 14일 주일 낮 12시 제2회 건물 마련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재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해진 야곱의 집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실 분은 야곱의 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탄의 유혹과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때에 그 이전에 천사를 창조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셨고 그리고 뱀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도 주셨지만은 동시에 계명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도 주시지만 계명도 함께 가지고 있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도 하고 지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들에게 계명같이 또까지 주셔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까지도 덧붙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함께 분별할 수 있고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아담과 하와를 몰아내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사람들을 조정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없게 하며 하나님이 그 속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장치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러므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접전하고 있는 그러한 싸움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마치 마귀와 팔씨름을 하는 공동된 어떤 동등된 위치인 줄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마귀는 피조물인데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시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경고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곧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 지옥 보낼 수 없는 그런 다른 신들에게 두려워 떨지 말고 내 육체도 내 영혼도 멸망을 하실 수 있는 심판하실 그분 앞에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그 말씀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악한 죄인일수록 그를 격리해두고 구속하고 그리고 판결을 기다리게 하죠. 마치 마귀라는 존재도 하늘의 전쟁에 의하여 미가엘과 천사들과 싸움 가운데에 이기지 못하니까 땅으로 내쫓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검증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죄의 양상이 다 드러나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도 마귀가 접근해서 말합니다. 몰라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공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다 그의 양상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이란 존재는 이 사탄은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뱀은 약한 존재로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의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 전 몰랐는데요. 사탄인 줄 몰랐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자체가 모르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쥐나 어떤 그런 생물들이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나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지어도 멸망이고 모르고 지어도 멸망이라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이 멸망받는 것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하여 만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면 똑같이 마귀는 악하여 지옥불에 들어가고 사람은 그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저주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내가 하순이 됐다면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라 너도 같이 멸망은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그 이름 자체가 모반자요, 배신자요, 회방자요, 반역자요, 거역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 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임무점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날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 가운데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운 바람과 이런 가운데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그들의 온도를 주장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 곧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 세상 밖에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음부의 권세도 함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싸움은 있지만은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지킬 거야.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헛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헛걸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명한 신앙인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과 정통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단은 모든 것들을 다 같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것이 달라요. 그리고 온 모든 교회들을 부정합니다. 오직 자기 집단만 맞다는 겁니다. 다 모든 교회들이 다 틀렸고 자기 집단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게 같은 말하는 것 같은데도 다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정통은요 만 가지 얘기를 해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많은 교단이 있어도 정통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를 말합니다. 자, 아멘 해봅시다. 예수 말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전혀 그 가운데 다르지 않고 공통점이 그 가운데에 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분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모세와 바로라고 하는 이 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보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예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지고 나왔고 바로는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원리는 다 같고 적용이 같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를 보게 되면요, 바로는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했다. 내 백성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로는 보낼 수 없다, 계속 보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래, 그러면 땅에서, 이 땅에서 제사해라. 세 번째로는 가되 멀리는 가지 마라. 네 번째로는 야, 소와 양은 두고 가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끝없이 모세를 만류하고 해유하고 설득하고 하면서 협박까지도 하면서 그래서 모세를 못 나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 네 가지를 듣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말할 때에 못 나가게 그 만들어 놓죠. 자, 가라. 그러나 이 땅에서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가라. 가는데 이 땅에서 제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 너희 교회는 다녀라. 그러나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라. 기도는 해라. 그러나 지옥 자식으로 해라. 너 본질은 세상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해도 기도는 해도 너의 말뚝은 이 땅에 애굽을 떠나지 마라 라고 하는 그에 대한 말입니다. 교회를 가도 예배는 해라, 마음대로 해라. 어느 누가 말하기를 168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을 24시간으로 말했을 때 일주일이 168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시간 교회 오는 것도 그것도 못해서 그래 갔다 와라, 거기 갔다 오고 나머지의 삶은 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 땅에서 애굽은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즐기고 인생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 작전이 첫 번째 작전인데요, 여기에 넘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은 신앙인인데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인과 섞이지 못합니다. 신앙인들을 분열하고 비난하고 또 더군다나 조롱하고 박해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믿음은 적어도 신앙생활에 힘을 다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낫고 의지가 있고 의도 있고 정직하기도 하고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만족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기를 야, 그래도 너는 구원 받았다, 너는 복도 받을 거야, 그리고 천국도 갈 것이라고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가 그래 가라, 광야로 간다고는 가기는 하지만은 멀리는 가지 마라.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주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많이 배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너무 빠지지 마. 그 교회 다닌다고 이것저것 예수 믿는다고 뭐 은혜 받았다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에 문 닫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까지 유난 떨지 마. 꼴불견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아주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마귀는 그의 고삐를 붙들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환상이 나오죠. 물이 나오는데 그 물 가운데에 발목에 차기도 했고 무릎이 차기도 했고 허리까지 차고 잠길만 했다라고 돼 있어요. 발목 신앙처럼 붙들려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오지만은 이것저것 안 합니다. 허리까지 옵니다. 나중에는 잠기면, 야, 너무 빠지지 마. 그거 빠지면은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만 하고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올 준비해라. 이런 것으로 해유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하기를 너희 장정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야야, 여호와가 광야로 너희를 이끌어. 야, 광야 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리게.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건 하나님, 여호와 나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배려해 주니까 애들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려워. 장정만 가라. 한마디로 우리말로 바꾸면 너나 잘해. 너나 예수 믿어. 남 끌고 다니지 마. 남 불편하게 만들거나 남에게 부담스럽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데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공동체를 깨버린 것이 뱀에 의하여 아담과 하와이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 살인자의 말 가운데 무슨 말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키는 자예요.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정을 지켜야 하고 교회를 지켜야 하고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이웃을 지키고 형제를 지켜야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예배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오늘날 대부분에 아니, 나나 잘하지 뭐 누구에게 아니, 나나 자기 혼자 신앙생활은 굉장히 무서운 가인 같은 생각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영혼을 품고 지친 영혼을 어깨에 기대고 그를 부축해서 이끌어가는 공동체를 가르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만 직분자가 아닙니다. 나 홀로 직분자가 무슨 직분자입니까?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어주고 울어주고 같이 어깨를 함께 해주고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름과처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물질과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질이 어떤 사람은 뺏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산성 있는 거에 투자하느냐 써버리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잘못된 그릇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돈이 없어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하여 청렴하고 그게 없는 것이 미덕이고 그게 복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그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얻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이 있었더라. 여러분, 농사를 하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사를 뜰 때 100배는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농사를 쳤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나만 되더라도 와 대단한 한 개가 있는데 100개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100개가 있을 때에 그의 100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이
열 배만 성장하고 열 배만 얻어도 어마어마한 풍년인데 백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다가 손해봤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잃었다는 뜻입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 예수 믿고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때로는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고 전투와 이런 것들을 잃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잃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만 내가 100배에 현실에서 갚아주고 영생에서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짐승은요, 그때 양과 소를 얘기한 짐승은 그거는 먹고 사는 생존이 아니라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바로 이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갈 것이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선포해버리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가져갈 겁니다. 그에 대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섬기는 거였지 생존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우선순위는 생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생존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처럼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아 정말 이와같이 유혹에 빠져버린 천만 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분명하고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자, 여기서 당신은 짐승을 섬기고 우리는 짐승을 죽이고, 당신은 세상신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 주권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오직 섬기는 사고방식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여기서 있을 것이며 어떻게 두고 가며 어떻게 당신 말대로 여기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부당합니다 라는 말은 불가라는 뜻입니다. 당신 말을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기도 뭐를 하셨다고요? 기도하였노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이 너를 공격해서 밀가루로 타려고, 밀을 까불러 본 사람 알죠? 막 밀가루로 타려고 너를 이리 정신없이 막 공격해 댄다는 거예요. 근데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내가 기도했어. 아,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주님과 옥에도 갇힐 자신 있고 죽는데도. 야, 옥이고 죽는 데는 죽는 데에도 오늘 저녁에 너 나 세 번 부인한다니까? 좀 그 주님 그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를 과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각오가 돼 있습니다. 과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니까 못하고 여러분이 또한 그런 다른 것들로 만족하니까 못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지면 즉시로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0: 성경에요. 하나님이 인생,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인생 한 번에 훅 간다. 근데 성경에 나와요. 똑같이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은 학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훅 불어버렸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무너져도 전혀 마음이 없고 자기 집이 무너진 것은 그거 바르는데 미리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서 하나님의 훅 그냥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 훅 하고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세상을 이길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야야야 가지 마라 빠지지 마라 그 멀리 갈 필요 없다 야 그리고 그런 물질이나 이런 거나 저 다 소용없다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잡고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면 사탄이 밀가루듯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563-5114번 천안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0화 하나의 이름으로 성경 속에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시몬은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국 개신교 초기에 이처럼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다. 1890년대 강화도 북단 홍이마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름을 바꿔야 할지를 두고 모여있다.
2: 조상님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보고 계실 텐데 이름을 바꾸자니 큰일 날 소리지.
3: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거죠.
4: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이름에는 돌림자가 있어요.

0: 이 이름을 버린다는 건 족보를 버린다는 말과 같은 일인데, 예, 아마 집안에서 쫓겨날 겁니다.
1: 그걸 몰라서 여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례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새로운 삶을 받았으니 새롭게 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저는 어차피 바꿀 거예요.
0: 당신은 여자라 돌림자를 안 써도 되니 상관없지.
1: 내 이름도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소중한 이름인 건 똑같아요. 여자라고 쉬운 줄 알아요?
2: 그만들 하십시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을 갖자는 건 세상의 족보를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족보를 넘어서 이제 영적인 족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자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새 이름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1: 맞아요. 우리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의 이름을 갖는 게 당연해요.
0: 좋습니다. 우리 가족과 조상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겠죠. 저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3: 아이고, 이 사람들아, 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나 정말.
4: 저도 결심했어요. 이전 것은 죽고 저는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이름은 당연해요.
2: 좋습니다. 우리가 비록 집안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에서 처음 믿었으니 모두가 한일자를 돌림자로 하여 이름을 바꿉시다.
0: 예, 차마 성까지는 바꾸긴 못하고, 예, 그럼 마지막 글자를 한일로 통일하고 각자 가운데 글자를 정하시죠.
4: 그렇게 그들은 각자 가운데에 들어갈 글자를 적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쪽지를 뽑기 시작했다.
2: 저는 믿을 신을 뽑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권신일입니다.
0: 저는 순을 뽑았습니다. 이제 저는 종순일로 살아가겠습니다.
5: 저는 김애일입니다.
1: 저는 권혜일입니다.
6: 아유, 주여.
5: 그런데요, 이름이 바뀐다고 성격은 안 바뀌겠죠? 우리 종순일 형제님이 좀 더 유해지면 좋겠는데.
1: 그럼 너무 좋지. 성격까지 바뀌면 우리 남편도 얼른 데려와서 바꿔야겠어.
2: 바뀌어야죠. 귀하게 받은 새 삶이니 저는 모든 걸 바꾸고 싶습니다.
4: 그들은 한날 한시에 처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나갔다. 이렇듯 처음 믿은 호기 마을 교인들은 모두 이름을 바꾸었고 족보에도 새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시작이었다.
2: 왔느냐?
0: 예, 아버지.
2: 네가 생각이라는 게 있는 놈이냐? 하나뿐인 집안 종손이 뭐 이름을 바꾸겠다고?
0: 이미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호적에도 바꿔서.
2: 야, 이놈의 자식아! 이 더러운 서양 종교에 빠져서 그에 들락거려도 눈 감아줬다. 내 눈 감아줬어. 그래, 제사를 못 지내겠다 할 때도 내 참았다. 그런데 이젠 하다하다 이름까지 버리겠다? 이런 천벌 받은 놈이 있나?
0: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집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아버지.
2: 됐어. 됐다, 이놈아. 내 눈앞에서 썩 꺼져. 넌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고 우리 장씨 종손도 아니다. 썩 나가, 이놈아.
4: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결단을 넘어선 일이었다.

0: 그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다.
1: 사실 무섭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의 후군자거든요. 저희 집에선 장례조차 치러주지 않을 겁니다.
2: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걸 믿어요.
3: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밥도 해주고 장례도 다 치러주고 할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죠. 아니에요?
1: 그렇긴 하네요.

0: 막막막막막막 저 봐라 검정개들.
1: 야, 저 사람들 말이야. 부자 간에도 친척 간에도 같은 돌림자를 쓴대요. 적어도 양심도 없는 놈들.
2: 아이, 그래도 좀 대단하지 않아요? 저렇게 그냥 당당하게 다니는 거 보면.
0: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저 옷 입은 거 봐봐. 어? 흰 옷을 죄다 검게 물들여가지고 아주 싹하맣게. 어, 왜 저러는 거야, 대체? 아니, 마을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3: 사람들이 또 우리 보고 욕을 하네요.
4: 괜찮아요. 이럴 거라는 거 각오했었거든요.
5: 아니, 검정개면 또 어때? 주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되는 거지. 검정개든 뭐든 두고 보자고. 누가 천국에서 웃으면서 뛰어다닐지.
6: 누군가는 그들의 결단을 비난했지만 또 누군가는 그들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다.
7: 나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물어봐야 되겠어. 저, 안녕하세요.
8: 예, 어서오세요. 예. 요즘 전화가 철이에요. 예. 얼마나 드릴까?
7: 아, 그게 아니라요. 너무 궁금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도 검은 옷을 입고 이름을 바꾼 이유가요.
8: 아, 뭐,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예. 가족들이 등 돌리고, 호족에서도 파이고, 세상에 저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제 믿음을 지킬 수 없겠다 싶더라고요. 세상에 혼자 남는 두려움보다 예수님과 멀어져 예전처럼 사는 게 더 두려웠거든요.
7: 예전처럼 사는 게 어때서요? 그냥 착하게 제사도 지내고 가문도 지키고 조용히 사는 게 어때서요?
8: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모든 죄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 탐욕, 정욕들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사실 저는 매일 아버지를 증오했어요. 그런데 이젠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이제 다시는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0: 당대 조선 사회에서 가문의 이름과 족보를 버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결단 이면에는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절실함이 있었다. 홍의교회의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권문일, 권정일, 권혜일, 김경일, 김부일, 종순일, 주광일, 장양일 등이 이름을 바꿔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의 결단은 조롱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 선택은 이후 한국 초기 교회의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의 초석이 되었다.
1: 주님, 저에게 새로운 가족과 이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이름 따라

0: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1: 두려움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세요.
2: 주님, 이름도 바꾸고 마음도 바꿨는데 우리 남편 성격도 조금만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3: 주님,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4: 주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으로 피어난 이 불씨가 조선 땅끝까지 퍼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0화 하나의 이름으로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만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

0: 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배워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의 조건은 믿으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는데요.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성경은 마음을 사람의 육체적, 이성적, 영적 생명의 중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 혼, 몸, 즉 육으로 창조하셨죠. 여기 혼이 바로 마음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마음과 혼의 관계를 대등하게 기록했습니다. 신명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했고요. 여호수아에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한 마음을

시인하는 자의 입을 주목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열심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소월의 시 봄비 함께 하셨고요. 정영주의 곡이었습니다. 베이스 장승혁이 노래했고 첼로의 조재형, 피아노의 최윤정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함께 묵상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은 삶의 목표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잘 사는 것으로 말이죠. 오늘도 머리신앙이 가슴신앙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화 옆에서 서정주 씨의 이호섭 곡으로 테너 김태현이 함께했고요. 앞에 곡은 고독, 황인호 씨의 윤용하 곡으로 베이스 오현명이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귀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생명과도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 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으로 구원을 굳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영심 작사 작곡으로 바리톤 최현수가 함께했고요. 맨 먼저 들으셨던 곡은 내 나이 되면 이남진 씨의 정혜련 곡으로 소프라노 강혜정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걱정과 근심에 쉽게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라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시니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에서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살다 보면 정덕기 곡으로 소프라노 김정연이 노래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음이 늘 건강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시고 말씀의 약속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랄게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성령 충만 하면 생각나는 게 사람들은 은사, 신의 능력, 예언,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에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열매, 열매. 다시 열매.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의 증거의 증거. 그게 열매예요. 자,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죠. 자, 그럼 여러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사과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 나는 사실 배나무입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배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아니, 진짜예요? 뒤에 보리수나무. 사실 나는 앵두나무입니다. 썼어. 그러면 앵두가 열려요? 보리수가 열려요?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호박에다가 줄 걷는다고 수박 되냐? 될까 안 될까요? 어려워. 무늬만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무늬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우리가 아무리 써붙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냐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 못 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실이 아닌데 우긴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긴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그 사람이다. 열매가 그 나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열매.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결국 뭐가? 열매가. 그 사람의 열매, 행위가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질문.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나는 누군가? 나는 뭔가? 그럼 나를 보려면 나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뭐를 보면 돼? 열매를 보면 돼, 열매. 나의 열매를 보면 돼. 나의 열매. 여러분, 착한 척 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센 척 한다고 해서 센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성령의 열매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 속에 가장 많이 있냐? 누구 속에 들어있냐? 예수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여기 보면 열매들이라고 해요?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열매를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사랑 따로, 희락 따로, 화평 따로, 오래 참음 따로, 충성 따로예요.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있어요. 열매 안에 들어있는 거. 아, 요 얘기 이해되어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한 송이 포도 송이 안에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열매를 맺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지. 자, 이 열매를 맺어요? 다른 열매를 맺어요? 다른 열매 맺는다.

하면 안 돼, 알았죠? 큰일 나, 큰일 나.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나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따라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해 주세요. 사랑이 있으세요. 죽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 속에는 사랑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기쁨의 열매가 있죠.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하면, 왜? 오늘 우리 속에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그래요. 예수님 오래 참음이 있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매침을 당할 때 예수님 끝까지 인내하셨죠. 예수님 속에 온유함이 있어요. 예수님 절제가 있어요. 예수님 충성이 있으시고, 이런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우리 안에도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도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교회에 30년 다녔는데요, 아직도 옛사람이 변하질 않아. 바뀌질 않아. 교회 올 때 그 승질머리 더러운 게 아직도 변하지 않아. 그 옛날 이기적이고 그랬던 것이 여전히 변하지 않아. 예전에 올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것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아. 과연 그러면 구원받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까? 라고 하는 물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음이 생겨. 이 어떤 분이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어떤 한 권사님이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당신은 40년 믿었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여보, 무슨 얘기야? 나는 성화 중이야. 이렇게 말. 그랬더니 아내가 권사님 이렇게 말. 당신은 성화 중이 아니라 노화 중이야.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성화돼야지 노화되면 안 돼. 우리 속에 성화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성숙할까? 시간이 지나면 변할까? 시간이 지난다고 변화될까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다 성숙합니까? 중요한 건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닮는 성숙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다.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는 얼만큼 나타나나?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 충청도 지역에는 모를 막 심고 있죠. 모를 딱 꽂고 나서 약 한 4개월 정도, 한 2, 30일 있어야 이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딸기가 딱 꽂고 난 다음에 그것도 한 두 달이요? 두 달. 60일 정도 되면 따. 딸기 농사는 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6개월, 7개월을 따요. 6개월, 늦어, 6개월은 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쫓으면, 조금 있으면 또 심어. 그러면 또 따. 내가 볼 땐 딸기 농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힘들어, 힘들어. 알았죠? 하우스에 들어가면 막 여름에 헉헉거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지,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지나면서 태풍도 오고 병충해도 오고 막 이런 걸 다 견뎌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요, 성령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

거기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조건이 갖춰져야 기쁨이 있어. 그죠? 기쁨이 언제 와요? 뭐가 잘 돼야 기쁨이 와. 합격해야 기쁨이 와. 돈을 좀 벌어야 기쁨이 와. 막 돈이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 나한테 전화 올 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코스피? 이거 코스피? 올라가가지고 막 응? 너무 많이 돈이 생겼다고. 그럼 나한테 뭐 좀 보내든지. 아 그것도 아니면서 막 밥은 한 끼 사겠대. 올라간 거에 비하면 밥 사는 건 아무 세 발이 피야. 좋아가지고 막.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는 또 코스피는 어떻게? 코피 나면 또 떨어져. 근데 그러니까 이건 기쁨이 왔다 갔다 해.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과 관계없어. 할렐루야. 왜?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되어지고 성장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따라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자, 여러분, 제가요, 그 꽃이 피고, 보리수가 꽃이 피고, 저희 여기 교회에 있는 열매 맺는 모든 과수들은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조그만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냐고. 앵두, 보리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등등 있어요. 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참 많이 먹었던 거. 근데, 보리수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막, 나무에서 막, 힘주는 거 봤어요?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봤어요? 몸부림 안 쳐요.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 열매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자, 여러분 밑에서부터 수분이 공급되어지고 영양이 공급되어져서 열매 맺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열매 맺기로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붙어있으면 돼. 딸이야, 붙어있으면 된다. 시작. 나무가 뭐예요? 나무가. 예수님이 나무예요. 자,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자,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무에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붙어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붙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붙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잡고 갈 수 있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붙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뭐냐? 나는 지금 붙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거의 90% 이상은요, 기도는 부르짖는 것을 얘기해요.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것만 생각해. 사람은 절박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근데 뭐를, 어떤 절박함이 있어요? 영적인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붙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뭐가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붙어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되진 말씀, 설교, 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붙어있는 게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안 들리면 안 붙어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 성경 한 번도 안 본다? 글쎄, 붙어있어야 돼. 붙어있는 게 뭐냐? 예배에 잘 드리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붙어 있는 거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붙어 있는 자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 알죠?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도 엄청 많아. 아우, 제가요, 미얀마 갔더니,

2만 원이면 200만 원짜리를 엄청 사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어우. 근데 뭐 가짜나 진짜 내가 볼 땐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사다가 지금 누굴 줄까 싶어요. 네. 거기만 가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어. 기도를 흉내만 내. 주여! 주여! 하는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가짜 기도가 있어. 진짜 기도 아닌 가짜 기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진짜 예배자.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진짜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리니까 찾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오늘 찬양 나누는들 찬양하지만 진짜 예배 이 가사를 다 이해해가지고 막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찬양. 성령이 오셨네. 정말 그 성령이 오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면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하겠어요. 이 진짜 성령이 오시면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안 하죠. 기도를 흉내내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를 흉내내지 말고 예배 드려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옆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졸다가 가면 그 사람은 가짜지. 그 우리는 다 뭐라고 말해요? 진짜라고 그러지, 진짜라고. 아니 여러분 짜가를 만든 사람들이 짜가라고 얘기해? 진짜라고 얘기하지. 그래야 팔리니까. 뭐라고 그래? 이거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응?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뭘 그걸로 가고 이거는 이쪽으로 살짝 뒤로 뺐다고 그러지. 여러분 가짜는 가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뭐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열매, 열매. 자, 여러분 진짜로 예배하는 진짜 붙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붙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붙어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붙어있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요. 붙어있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 붙어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요. 붙어있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면 화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이렇게 막, 여보 제발 좀 화를 내지 마라고 그래. 내가 참겠다고. 내가 참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참나 봤더니 3일 참더래. 그 다음에 갔더니 이틀 참더래. 그 다음에 똑같아지더래. 여러분 화를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이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된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달라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달라지고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그 나무가 따먹은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 자, 중요한 건 내가 열매를 딱 맺잖아요. 그것은 그 열매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를 살려내. 열매가 있다면 살린다는 거죠. 열매를 스스로 먹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진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나죠. 온유가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절제가 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죠. 충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죠. 할렐루야. 자, 성령이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열매 맺으면 살린다. 시작. 아멘이죠.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한 3, 4년 전에 갔을 때 애들이 막 교복이 다 떨어졌어. 막 떨어졌어. 그런데 그거 입고 막 대사 학교 와. 그리고 애들이 좋다고 그래.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교복,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교복 떨어졌는데 막 웃고 있는 애들 봤어요? 아마 학교 안 간다고 그럴 거예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교복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걔들 막

0: 기뻐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오늘 여러분 결국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는 게 아니라는 거지.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또 물어봐요. 뭐 때문에 기뻐요? 한번 물어봐. 그럼 답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나 망했어. 코스피인가 뭔가 코피 났어. 막 이래가지고 이러면 안 돼. 자, 여러분 직분보다 열매입니다. 성경의 지식보다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경력보다 열매입니다. 예배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충성의 열매, 할렐루야,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열매 안 맺, 열매 말고 다른 열매가 나오면 그거 어디서 온 거요? 물어봐야 돼. 그거 성령의 열매유, 저쪽 동네 열매유, 물어봐야 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나무는 분명해졌어. 우리의 나무는 분명합니다. 시작. 열매도 분명합시다. 아멘이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른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 펴? 열매 없으면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뽑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뽑지 않았어. 저주해버렸어. 오늘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 감탄을 주지만 열매는 감동을 주. 오늘 감동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736-1457번 논산 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아기 같기만 하던 너가 어느새 성장하여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고맙기만 하다. 엄마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최고의 엄마라고 말해주는 딸. 엄마라면 자다가도 일어나 걱정해주는 딸. 엄마를 끔찍이 사랑하는 딸. 엄마가 지칠 때도 사역에도 힘을 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주는 딸. 엄마도 너가 있어서 행복하고 늘 감사해. 엄마도 많이 많이 사랑해. 이제 한 가정의 아내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난 그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딸이 엄마에게 해준 말들을 엄마가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어요. 칭찬해줬던 것, 걱정해줬던 것, 힘을 줬던 것.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엄마에게 했던

했던 말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12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든든한 딸에게 쓰는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역할이 바뀌는 순간이 있죠. 내가 돌봄을 받던 자리에서 어느새 내가 돌보는 자리로요. 그 순간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오고 나면 알게 되죠. 아, 이제 내가 이쪽이구나 하고요. 오늘 편지에서 엄마는 딸한테 받았던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칭찬, 걱정, 위로, 또 문제 해결까지. 딸이 어느새 엄마한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나 봐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하나하나 고마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에서 당연한 게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쉽게 서운해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퇴근길에 내가 받아온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 말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사랑, 이런 관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또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였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저질라 잘 듣고 있어요 하는 여러분의 방명록 발자취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행저질라 애청자분들께만 전해드리고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 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신청하신 분들 다 받아보실 수 있겠어요. 6시부터 7시 사이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죄책감이 들어요. 후회가 남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기도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은 싹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가슴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고 꼭 챙겨가세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원 프로젝트 300명의 동역자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신청해 주신 많은 분들이 이미 계세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 2026년도는 정말 저희 대전극동방송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사역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원래는 대전 식장산에서 쏘던 그 전파가 이제는 청주 부모산 그리고 얼마 전에 방금 공사 현장 소리 들으신 것처럼 음성 가섭산까지 그래서 이 충주와 괴산 일부 지역에 저희가 더 선명하게 이 전파를 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전파의 힘을 빌려서 저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까지도 이 전파는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청취자분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가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되고 거기에서 삶의 희망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까지 가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진짜 영적인 역전이 일어났어요 하는 청취자분들의 사연들 그리고 그 간증들이 정말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필요한 영혼이 곳곳에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파라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중부권에 복음을 전할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혼을 살리는 멋진 전파 사역에 동참하실 우리 동역자분들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전파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청주와 충주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대전극동방송의 식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땅이 많아졌고 그리고 더 많은 식구들이 생겼기 때문에 2026년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도원 프로젝트입니다. 참 어려운 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달렸던 기드온과 또 그의 300 용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비록 피곤하지만 그 영혼을 향해 주님이 찾으신다면 저도 함께 찾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원 프로젝트에도 신청하셔서 대전극동방송의 한 해의 사역을 앞에서 함께 이끌어 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 참 많을 텐데요.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일들에 함께 기뻐할 이 300명의 동역자, 감동이 되시는 분들 있다면 이 기도원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1년에 일시원금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앞에서 동역합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들 사연도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8173번님 오셨어요. 행저질라만 들으면 어쩌면 마음이 이리 편안해질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참 기분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만큼은 더 평안을 느끼시라고 좋은 찬양들 선곡해서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쉼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3003번님 오늘도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정말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찬양으로 위로받습니다. 오늘도 기도문으로 하루를 마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3003번님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4195번님은 샬롬, 오늘은 어제 생일이었던 큰딸 서영이 생일파티하러 일찍 퇴근합니다. 아, 바빠서 생일도 못 챙겼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요.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겠죠.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서 이 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너무나도 우리 서영 자매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참 이 순간이 너무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더 즐기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되네요. 날이 갈수록 주 안에서 더욱더 끈끈해지는 우리 4195번님 가정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041번님, 기도문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전도가 참 쉽지 않네요. 낙심되었던 저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5042번님을 비롯해서 저도 제 주변인들을 통해서 전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게도 느껴집니다. 하는 이야기들 종종 듣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필드로 나아가는 이 많은 전도자분들 참 대단하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머릿속으로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지만 실제로 누군가에게 입술을 열어서 입을 떼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순종하시는 우리 5041번님, 주님이 너무나 너무나 대견하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뿌린 그 씨앗이 당장에는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뿌리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내할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5041번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심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5041번님의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또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어요. 축복합니다, 5041번님. 8446번님, 서울로 출장 갔다가 대전역으로 도착한다는 남편 라이드 가고 있습니다. 저녁 사준대요. 고생한 남편,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 시간이 막힐 시간인데, 불평 하나 없이 감사함으로 또 남편 위로해줘야지, 응원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전역으로 향하시는 우리 8446번님,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사랑해야죠. 그쵸? 부부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으쌰으쌰 해주면서 살아야죠. 멋진 우리 8446번님 가정,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더 풍성한 사랑, 남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8446번님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연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금요일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문자 참여하시거나 혹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해요. 자, 오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기도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세상 다시 보기 시간으로 함께하죠.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코너인데요. 오늘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찬양 나누고요. 세상 다시 보기 코너 함께 하시죠.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시 보는 세상 다시 보기의 시간입니다. 최근 뉴스 보기가 참 무섭다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경제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던 원달러 환율이 결국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직장인들의 지갑도 팍팍해졌지만 지금 이 환율 직격탄을 맞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지구촌 곳곳에서

0: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입니다. 오늘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이강욱 선교사님 연결해서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또 한국교회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협동총무 이강욱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선교사님, 최근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서 경제 전반이 비상인데요. 지금 해외 선교 현장의 분위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1: 이게 사실은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국 선교사들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대만이나 싱가폴 같은 나라들은 한국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현지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한국에서 송금을 하게 되면 중간에서 많이 재정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처럼 현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들 중에서도 오히려 이제 터키나 에티오피아, 미얀마 같은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생활하시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선교비를 예전과 똑같이 보내주는데 왜 현지에선 재정이 모자라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이 환차손의 구조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화로 선교사님들 후원 계좌에 재정을 보내면 그게 달러로 바뀐 다음에 다시 그 나라의 화폐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경우에 예전에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갔던 한 20년 전인데 그때는 1바트를 구입하려면 25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는 33원이 필요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 38원이 됐고 최근에 46원이 필요하거든요. 표현을 이제 쉽게 하면 만약에 교회에서 150만 원을 후원을 했을 때 예전에는 6만 바트를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네. 그런데 그게 4만 5천이 됐다가 3만 9천이 됐다가 최근에는 딱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3만 2천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0: 그러면 한국에서는 똑같이 200만 원을 보내도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선교비가 사실상 20, 30% 잘려나간 채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이 선교비 자체도 줄어드니까 이중고를 겪고 계신 셈이네요.
1: 네네.
0: 예, 제가 알기로 이 총회 세계선교회 등에서 무이자 대출 제도를 가동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워낙 환율 변동성이 커서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일부 교회들이 아주 모범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서울 반포교회나 전북 정읍성광교회 같은 곳들의 미담이 들려와요, 선교사님.
1: 달러화 기준으로 선교사님들 후원금을 책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후원한다가 아니라 1,000불 이렇게 그 달러 기준으로 후원금을 책정해서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서 1,000불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화를 선교사님들 후원금으로 입금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짐을 함께 지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선교사님들의 경우에 아무리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교회에다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예전 같지 않고 또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도 생활이 어렵다는 걸 선교사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환율로 인한 어려움들을 교회에다가 막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게 모든 선교사들의 이야기이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는데 사실 어떤 나라들은 한국 원화 가치 떨어지듯이 똑같이 가치가 떨어져서 상세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주요 국가들이 계신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이거를 교회에다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먼저 선교사님들이 이런 그 송금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율로 인한 어려움들을 미리 교회에서 캐치하시고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려고 하는 거는 그 마음 자체로 선교사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0: 염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 GP 선교회에서 한시적으로 본부에서 선교사님들 후원금 중에서 떼는 그 행정비, 사역비죠. 사역비를 50%로 감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원래 행정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50%를 감면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에게는 체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본부는 행정비가 50%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선교사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까지는 뭐 크지 않더라도 본부에서 짐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이런 그 일들을 진행해 주셨다라는 거는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전국에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는 이번 위기를 단순한 재정 위기를 넘어서 한국 선교의 체질을 바꾸는 이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이 뼈아프지만 중요한 지적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0: 어려움이죠, 지금은. 근데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선교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 사무총장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모든 재정을 선교사가 감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현지 교단 및 또 현지 교회들과 협력하는 선교 모델. 저희가 하는 이야기로는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 쪽으로 한국 선교의 방향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은퇴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계시고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같이 생태계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예전처럼 뭐 한국에서 큰 돈을 보내서 예배당을 짓고 또 센터를 짓고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현지에 있는 교단과 교회와 협력하면서 같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면 이런 재정적인 충격이 왔을 때도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거죠.
1: 네. 그러니까 고환율이라는 이런 거대한 파도가 닥쳤지만 이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물량 중심이나 뭐 과식성 선교를 조금 돌아보고 본질적인 선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0: 맞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퇴근길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 선교적 동역을 위한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이건 어떤 기도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말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이 환율 어려움 때문에. 사실 선교사들이 재정이 없다고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줄이느냐? 생활비를 줄이거든요. 그럼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생계적인 위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분들 좀 힘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적인 도움들이 그분들에게 연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정이 줄다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교의 그런 힘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또 좀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한국에 후원하는 교회들이나 또 개인 후원자님들께서 다 분에 넘치도록 열심히 후원해 주시는 건 알지만 우리가 파트너라는 동반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1: 네.
0: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물량주의 선교 이런 거 하지 말고 현지 교회와 또 현지 교단과 동반자적인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자생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선교단체들 또 저희 KWM1도 마찬가지인데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그런 지혜를 좀 우리가 갖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선교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로 지탱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협동총무 이강욱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황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시 보는 세상 다시 보기.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높은 곳에 서는 것보다 바른 곳에 서게 하시고,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인정받는 사람보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수고도 있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책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땀과 눈물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결과보다 성실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 이번 주말 지친 몸이 쉬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이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저녁 기도문입니다. 자, 오늘 6월 12일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문 받아가고 계시네요. 1772번님, 다슬피디님 안녕하세요. 기도문 부탁해요 하시면서 기도문 받아가셨고요. 반갑습니다. 3338번님도 샬롬, 언제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기도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3186번님, 오늘도 기도문 챙겨갈게요.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보낼 것을 생각하니 이 시간에 기도문이 참 기다려진답니다 하셨어요. 멋진 분 3186번님 반갑습니다. 1549번님, 저도 기도문 부탁드려요. 아이들 키우면서 여전히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니 두려움과 염려가 큰 저를 봅니다. 믿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1549번님,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많으시겠죠. 우리 1549번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8970번님, 기도문, 오늘도 행저진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5101번님, 오늘은 이유 없이 기분 좋은 날이에요. 성령님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겠지요 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기분 좋은 날, 이 말을 들으니까 듣기만 해도 저까지도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 이렇게 행복한 문자 또 너무나 감사해요. 5101번님, 마무리도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샵 9330번 열어놨으니까요.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셔서 꼭 오늘의 기도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관계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를 통해 내가 받은 것들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레위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삶의 첫 걸음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레위기 17장에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첫 걸음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읽게 될 레위기 17장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막, 회막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7장 1절로 11절, 레위기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0: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 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거룩한 삶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은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리는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떤 짐승이라도 회막은 성막입니다. 성막 안 앞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짐승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데리고 가서 잡는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아무 곳이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 회막에 가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물을 드릴 짐승을 반드시 회막을 끌고 가서 거기서 피 흘려 죽여서 잡으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의 회복을 제일 우선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은 올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부족할 때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오직 영혼이 있는, 영이 있는 사람만이 종교성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 때 서로가 사람인 자처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야말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배, 최선의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움에, 하나님의 영광에 예배를 통하여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예배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류가 예배를 드릴 때요, 그곳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고 열두 제자도 있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에서 하나님 천군 선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영광된 하늘의 예배를 오늘 우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샘플 맛보기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올려드릴 그 영광의 샘플이고 오늘

그 하늘의 예배를 지금 여기서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예배, 이 땅의 예배는 우리 그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 내 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젖는 것만으로도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메시지를 경험하고 병이 치유되고 정신병이 낫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것은 숨겨진 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레위기 17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숨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음란하게 숨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에 음란하게 숨기던 숫 염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상이다 라고 보면 타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신들이 많아요. 태양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 라가 있어요. 어머니 신이라는 이시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하의 신이라는 오시리스가 있어요. 하늘의 신이라는 누가 있어요. 이건 맛백인데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집트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엇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상을 숨기는 이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도 함께 믿고 경배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 바알 신이 있죠. 아세다로 신이 있죠. 몰렉 신이 있죠. 여러 부족들의 신들이 있어요. 그게 영향을 받아 그 사람들과 동원하고 그 신들을 섬길 가능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런 우상 숭배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달라야 한다. 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 전에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 순염소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 없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아마 명시적으로는 우리가 어디 가서 돌을 새겨놓고 그게 하나님처럼 절하면서 경배하진 않을 겁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서 지금 구판을 벌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질서가 뒤바뀌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사랑의 질서가 뒤바뀌는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그게 더 헌신하게 되면 사랑의 질서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뒤바뀌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잃으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짝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이것 없어요 난 못 살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이걸 애지중지하면서 이것 없이면 못 살아 생각하고 가치를 누리고 있는 그것이 나의 염소고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돈을 벌고 그렇게 돈을 저축해 가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고 재물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모으고 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것, 이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벌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이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가 다스리고 활용하는 그것으로서 사용해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의 하인이 되고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면 땅의 것이 뭐냐면 바로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욕과 악한 정욕입니다. 이걸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탐심이니 하고 탐심은 특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이 성경이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탐심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헌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땅의 소유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의 재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도 소중해요. 그런데 이 땅만 바라보면 이것이 우상이 되고 이것이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의 한계, 재물의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쓰면서도 재물의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재물의 물질적으로 한계를 설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저는 11조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위해서 11조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11조를 꼭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한 네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내려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왜 11조를 하죠? 신약에서 11조 헌금을 의무나 강요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11조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은 10의 1조, 2조, 3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의 피값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까요? 생활도 하고 해야 되고 애도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 중에 구약의 전통에 따라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황이 못 되는 사람은 11조를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11조 할 수 있는 신앙까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적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신앙 고백하며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너희가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물질로도 표현하고 한계를 정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은 먼저 하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나의 우상을 버리고 내가 귀중히 여기는 걸 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신앙 거룩한 삶의 두 가지 요소예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의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요소 하나 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그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그 은혜 피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17장을 읽으면 레위기 17장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디냐면 11절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은 구약 제사법의 중요한 것이고 신약 복음으로 가는 관문, 문이에요. 그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는 생명, 죄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죄인 대신에 동물을 잡아서 양이나 소를 대신 죽임으로써 피를 흘림으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법을 딱 정해주셨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제물이 속죄가 돼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법, 율법으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법은 그림자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신약의 새 은약에서 제3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0: 유일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왜 제사법이 나오냐? 신약에서 영원히 인간이 제사함을 받는 그 길을 샘플로 보여주셨다가 예수님 때 완전히 우리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레위기를 신약의 히브리스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게 히브리스 9장 12절로 14절에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에 보면 하물며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지 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동전에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림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피공로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죄인인데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하면 내 죄사함이 받았고 나는 의롭다함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복음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십자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전용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조차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되고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을 말하는데요. 쉽게 깨지고 값비싼 보물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을 통해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담긴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는 영원한데요. 그 질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안에 담긴 보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보배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겸손한 믿음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CCM 그룹 크라운즈 캐스팅의 곡으로 토기장의 손길로 In the Hands of the Potter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마치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아, 질그릇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깎아내시고 때로는 다듬으시며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데요.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0: Yes, Lord.
1: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남성 아카펠라 음반 중에서 이븐 타이드의 곡으로 참 아름다워라 This is my father's world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스캇 언더우드의 예배인도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 You are God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어지는 곡입니다. 찬송가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이즈리얼 호튼의 곡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이어서 알렌 잭슨의 곡으로 저장미꽃이 있을 인 더 가든을 보내드립니다.

찬송가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즈리얼 호튼의 곡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그리고 이어서 알렌 잭슨의 저장 밑꽃 위에 있을 In the Garden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시싱그룹 멀시미의 곡으로 I Can Only Imagine을 보내드립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을 상상하며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그린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돌파하려기보다는 뒷걸음질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거인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것으로 안위를 삼게 된다면 그 순간이 지나 골리앗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수 있습니다. 우울함의 거인, 알코올의 거인, 불안의 거인을 믿음의 물매를 돌려 물리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인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때 그들도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거룩한 이름 붙들고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서 있는 곳마다 김동욱의 찬양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송이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나눈 첫 찬양은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그리고 조수아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인생의 거인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이 방송 꼭 붙드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지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어요. 한웅재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리고 세바스찬의 영어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두 곡의 찬송 들으시고요. 강중현이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리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인을 향해 물매를 던지길 소망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손재석의 음성으로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강명식의 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곳곳에서 믿음의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물리칠 믿음의 용사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나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문자들 기다리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서현실이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약한 나로 강하게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보요 러십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 들으셨고요. 인생의 난관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자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 줄 믿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복된 주말 되시고요. 또 건강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최근에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일제강점기 이후 무려 90년 동안 유실됐던 통일신라 금강역사상의 발조각을 찾아낸 한 대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고고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그는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 만호봉 봉우리를 찾아갔다가 유난히 다른 돌 하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확인했는데요. 바로 그 돌이 금강역사상의 발조각이었던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이 그저 평범한 바위로 돌로 여기며 지나쳤지만 오직 깊이 공부하던 그의 눈에만 찬란한 역사의 한 조각으로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신앙생활도 알아야 보입니다. 인간의 얕은 생각과 눈으로는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계획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험난한 고난의 봉우리 위에서도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조각들을 기적처럼 찾으리라 믿습니다.

엘틴스의 어두운 내 눈 밝히사와 홍준호 조효성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연주 찬양 이 두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한동안 유실됐던 문화재의 발조각을 발견한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방송을 보면서 그 돌을 발견했을 당시의 사진을 저도 직접 봤는데요. 제 눈에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좀 큰 돌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무심히 지나쳤던 이유도 저와 비슷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대학생의 눈에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성질의 돌이 왠지 어색하고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평소에 문화재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알고 있었는지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였던 거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이 말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남들은 우연이라 말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는지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신청곡도 띄워드릴게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바스테인 덤레이 앤 짐니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양과 조수정의 진리의 성령 그리고 마산시립 합창단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여

0: 일본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대전 극동방송의 한 해를 이끌어주실 동역자 300분의 기도원 용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사그러지는 이때 복음 전파의 사역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에서만 나가던 이 방송이 이번 한 해에는 청주와 충주까지 충청도 전역에 방송이 되고 있어서 감당해야 될 것이 많아졌습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6년도라는 이 고개를 거뜬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동역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 12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동준 목사님의 마음 묵상 전해드릴게요.

마음 묵상.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아멘.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동시에 부패를 막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말을 소금에 비유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말은 단순히 부드럽고 좋은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삶에 생명을 더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말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특정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대화 속에서 이 원칙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주고받는 수많은 말들,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의 말, 소셜미디어에서 남기는 글,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는 약속은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지혜로운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김종환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연주 찬양과 리민, 조윤진, 이종욱, 김영욱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 두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1954번님께서 이런 문자 남겨주셨어요. 며칠 전부터 남편과 자기 전에 매일 성경을 세 장씩 읽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며 매일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네요. 1954번님께서 보내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참 감동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있고 그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는 이 내용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아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954번님의 삶 가운데에도 더 많은 감사와 은혜를 느끼는 그런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후회하고 있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너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는지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겠니? 너의 기분과 생각을 앞세우며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질타하지는 않았니? 좋지 않은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렴.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멈추거라. 비난과 험담은 사랑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란다. 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을 때 나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단다. 나의 사랑아, 사랑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도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다.

떠나기도 어렵단다.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믿음과 삶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단다. 그러니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가거라.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말과 사랑의 마음을 흘려 보내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거라. 사랑이 기초가 될 때 너의 믿음의 삶도 더욱 단단해질 거란다. 참된 사랑의 능력을 채워주고 싶은 하늘 아버지가

어제 생긴 밴드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크룩스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밤부터 주말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961년 한 의사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로세토라는 마을에 농장을 마련했는데요. 그는 마을 주민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이웃 마을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로세토 마을의 경우 55세에서 64세의 주민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65세 이상의 심장병 발병률도 미국 전체 평균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고요. 이런 결과는 당시 의학계의 관심을 끌어 학자들의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웃 간의 유대감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로세토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등 서로 간의 유대감이 남달랐다고 하죠. 이런 유대감이 경쟁적인 삶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여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죠. 사람은 사랑할 때 건강해지고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공동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곁에 도와줄 이웃은 없는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11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은신처이자 방패시고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텐트메이커스의 주기도 들으셨습니다. 종교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내 삶에서 가득 차기를 바라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월십의 나의 악함은 나의 자랑이요, 빨간 약의 여호와는, 그리고 오영은의 부흥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라나타 뮤직의 In His Time, 모리스 챕만의 In Your Presence, 레이 볼츠의 Thank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간절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나누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은 그것을 금식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테픈 맥워터의 Amazing Grace, 존 레딕의 God Turn It Around, 브랜든 레이크와 필 위컴, 그리고 에센셜 월십이 함께한 Love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때로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때와 은퇴 시점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30년씩 나눠서 인생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잘 준비해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 뒷부분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연약해지는 우리의 육신을 뒤로 되돌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건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육신의 건강, 우리의 장막은 낡아지지만 영혼의 건강은 주님으로 채워질수록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나이와 정말 상관없이 어제보다 더욱 주님으로 채워져가면서 주님이 더욱 깊이 거하시는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어노인팅의 찬송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되는 지식으로 우리 안에, 아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로 우리의 삶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선의 찬양으로 함께 하신 내 모든 시험부가 온 침을, 그리고 이어서 김동욱의 목소리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0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대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윤성의 음성으로 보내드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The Light Worship의 음성으로 함께하시죠.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속의 마음으로는 누구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찾고 찾는 순전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간절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졌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밖의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말씀을 듣고 놀라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내리는 것도 내가 보리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베델에서 꿈으로 보았던 바로 그 광경입니다. 나다나엘의 순전함에 대한 참 특별한 축복입니다. 주님은 1만 번 드린 형식의 제사보다 주를 향하여 순전하게 마음 모아 드린 예배를 진정 원하십니다. 순수할수록 순전할수록 더욱 기뻐하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미가 6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켜켜이 쌓인 상처, 복잡한 마음, 많은 생각으로 씨름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순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흥한국 싱어즈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두 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남성합창단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함께 하시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 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랜디 로스웰의 영어 찬양으로 주 다스리네, 그리고 이지희의 클라리넷 연주로 오 신실하신 주, 두 곡 더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기프티드의 새로운 찬양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들려드렸습니다. 잔잔하면서도 담백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 참 좋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너무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죠. 송영주 씨의 연주였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저도 잘 있었습니다. 한 주간 또 지나보면 굉장히 지나왔기 때문에 아유 또 잘 지나갔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매순간이 치열하게 살았다는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냥 별일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참 감사한 것은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 은혜가 또 깨달아지는 이 늦은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준일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는요,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국내에 정말 많은 하나님 앞에 또 허락된

에스플랜의 사랑을 퍼뜨리자였습니다. 아유 참 이찬양도 저는 처음 듣거든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준비하면서 아, 참 너무 잘해요.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 거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고 내가 성취했을 때 그때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기분이 참 좋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누군가의 원함을 우리가 도와서 이루어줄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기쁨도 참 우리에게는 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우리가 훨씬 더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또 누군가의 완성을 위해서 도움이 됐을 때 우리가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낀 경험이 많다는 거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을 퍼뜨리자라고 했을 때 뭔가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또 우리에게 세상에 알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너무 재기발랄하고 참 좋네요.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계십니다. 또한 곡의 찬양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은 지금 활동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활동하셨던 사역자분이시고요. 이 찬양이 오랜만에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륜의 앨범에서 듣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지.

류은의 그래도 사랑하는지였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찬양이야, 가요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앨범이 2008년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시스템의 앨범의 곡들이 훨씬 가사가 중의적인 표현들이 많았어요. 되게 재밌죠?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좀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에 이렇게 CCM 곡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가사들이 조금 그 성경의 메시지나 아니면 신앙적인 표현들이 좀 진하고, 대신에 음악적인, 뭐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악적인 여러 가지 장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 전에는 가사의 표현이 좀 중의적인 가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가사의 내용은요, 제가 이 가사를 이 윤형제랑 같이 작업했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그 돌아온 탕자, 네를 딱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나가잖아요. 아들을 기다리러 매일매일 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돌아오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바닥을 경험했을 때그 생명을 부지하고 싶어서, 삶을 이어가고 싶어서 후회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들의 감정, 이 고백에는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 말 없이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들은 울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아들을 안고, 그를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다시 그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이 곡에는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감격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구나라는 고백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 땅에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주신 다양한 생각과 마음과 아이디어로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고 있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들어 주시고, 더 다양한 음악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상품이나 신용이 있는 상품은 잘 팔립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많은 증거를 댑니다. 학자들은 책을 쓰면 주석을 붙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근거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마치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이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된 보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강중현의 주는 완전합니다. 프레젠 워십 4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강성은의 너의 집으로 가자, 삭개오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맞아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는 약속의 무게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도 그분이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성취되어 가는 모든 회복과 성취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이 모든 과정이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비롭기도 하고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문자 사연 안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계신 곳에서 길지 않은 사연 상관없고요,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은요, 잘 모아서 오는 주 토요일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청한 주신 곡을 바로바로 틀어드리는 게 아니라 잘 모아서 내일 방송까지 잘 모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가오는 토요일날 사연과 신청곡을 일괄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기도의 제목들 또 찬양들, 원하시는 찬양들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들을까요? 주나 목이 부릅니다.

주나목의 힘을 내였습니다. 목소리는 문영재 목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나목은 형제 듀엣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어요. 문종욱 목사님, 문영재 목사님 두 분이 형제신데, 정말 두 분 다 해외에서 열심히 목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뭐 방송을 못 들으시겠지만. 자, 지난 한 주간도 사연과 신청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501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좀 깨졌어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늦었네요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6월 6일 01시 56초에 올려주셨거든요. 대부분, 진짜 빠를 때는 01시 한 08초? 04초에 올려주신 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여전히 1등이십니다. 네. 4628님. 게시판, 네, 앱으로 올려주셨어요. 네. 이른 새벽 중현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함께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네, 4628님, 파이팅입니다. 아, 우리 왕의 청자이시죠? 6428님. 인생 최대의 추구,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맞아요. 인생 최대의 추구. 뭔가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동행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최선으로 힘을 다해, 최후의 승리를 바라며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여기는 LA 아침 9시가 넘은 시간. 잠에서 완전 해방. 이 또한 도우심입니다. 아이고, LA에 계시는군요. 이제 또. 늘 말씀드리지만, 6428님 건강 늘 조심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7282님, 네, 제가 지난주에 에어컨 공사 사연을 올려주셔가지고, 혹시 에어컨 설비를 하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바로 답해 주셨어요. 설비는 하지 않아요. 대신 에어컨 공사 때문에 집에 있기 힘들었죠. 무사히 에어컨 공사는 마쳤답니다. 저도 창작 활동을 하는데 책도 집필하고 작사도 하고. 오, 네, 그렇군요. 책의 내용도 올려주셨고, 네. 백수지만 취미로 창작 활동을 자주 하네요. 아니요, 창작 활동하고 계신데요, 왜 백수예요? 네. 그 활동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440님,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입니다. 요즘 시험 기간인데 찬양 들으면서 공부하다가 잠깐 힐링합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시험도 잘 보겠죠? 항상 기도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힘이 없으면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물리적인 힘도 힘이지만 그 정신적인 힘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정말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2440님, 시험 잘 보고 계시죠? 맞아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 시즌에 다 돌입했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엄청 예민합니다. 모든 기말고사를 보시는 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아직 뭐 중고등 학생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학교 대학원생들은 지금 기말 시즌일 거예요. 밀린 과제들 하고 계실 텐데 힘내시고요. 네. 6월 7일 01시 00초 신기록입니다. 5015님 출첵이요.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윌럽 집회 갔다 오셔서 참 좋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윌럽도 행복하겠다라는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윌럽은 정말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팬이든 예배자이든 간에, 서로 어울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세상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떤 성경적인 말씀, 복음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건 명확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또 함께 교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노는 교제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서로 간에 나누어질 때그 안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그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온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2537님, 목사님 찬송이 너무 좋아서 기다리다가 자기도 몇 번이에요. 감사드려요.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이, 아, 그래요. 이 시간이, 졸음을 참기에는 좀 힘든 시간이기도 하죠. 네. 6282님,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신청합니다.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 있잖아요. 마커스 버전으로 내일 준비해놨어요. 6282님, 내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9918님께서 신청곡 남겨도 안 나오더라고요.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는데, 아이고, 네. 배달 사고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신청곡 올려주시면, 네. 반드시 틀어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바로 틀어드리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한 주만 더 기다리셨다가 토요일 날 들으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6428님, 주가 필요해 찬양으로 새벽 밤 시간인 한국에서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제일 감사한 시간, 여기는 LA 아침입니다. 먼 산에 헐리우드 로고가 엄청 뚜렷이 루프탑에서 보였는데, 요즘 이곳 날씨가, 흐림이라. 네. 흐려도 보고 싶네요. 먼 산에 헐리우드 로고가. 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6488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는 내일 제 신청곡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시험 기간에 있는 모든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또 곡을, 선물의 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곡보다도 이 노래가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윤종의 주 나의 평안 골라봤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현종의 주나의 평안이었습니다. 힘이 좀 나셨나요? 힘내 막 소리 지르는 것도 힘이 나고 뭐 응원 막 하는 것도 힘이 나지만 평안을 선포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힘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평안한 것, 그렇죠?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과 오늘 토요일 순서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뭐 한 시간 채 안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하고 또 저도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금방 갑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고. 절대적으로 흐르지만 상대적으로 흐른다. 뭐 이런 얘기죠. 24시간, 1분이 60초.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시간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기도 하고 상당히 느리게 가기도 하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시공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평안은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평안이겠죠.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신 구세주로 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분으로 내 삶에 있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시공간은 다른 의미가 될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귀하디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항상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곡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곡은 김혜식 목사님의 사나 죽으나 이고요. 마지막 찬양은 소망의 바다의 소망의 바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싱그러운 6월의 햇살이 나뭇잎마다 가득히 부서지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은요, 온 세상이 지치지도 않고 더 푸른 빛을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한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느라 몸도 마음도 조금은 지치셨을 텐데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저 푸른 나무들처럼 주님의 은혜 아래서 마음껏 숨 쉬고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친 영혼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출발합니다.

6월의 장미. 하늘은 맑아오고 푸르름은 깊어가는데 연달아 피어나는 5월의 남은 장미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저리 고운 향기로 피어나 지친 세상의 길목마다 사랑을 건네는 향기로운 삶이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6월의 장미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벗어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갔다. 거기서 유다가 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맞아들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였다. 다시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다. 그녀가 아들을 더 낳으니 그 이름을 셀라라 하였다. 그녀가 그를 낳았을 무렵에 유다가 그 집에 있었다.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해 아내를 취하니 이름이 다말이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가 그를 죽이셨다. 이에 유다가 오난에게 너는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 내 형의 동생의 우물을 행하여 내 형의 씨를 일으키라 하고 일렀다.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만들어 주지 아니하려고 자기의 씨앗을 바닥에 흘리니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가 굳어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가부처럼 살라 하고 말하였는데 사실 그는 같이 하면 굳어 자기 형들 같이 죽을지 모른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다말이 자기의 아버지 집에게로 가서 살았다. 여러 날이 지나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가 위로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

털을 깎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다말의 귀에 보라. 그대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떼의 털을 깎으려고 빛나러 올라오고 있다. 라는 말이 들려왔다. 이에 그네가 갑의 우복을 벗고 가라 개로 얼굴을 가리고 위장하고서 딤나로 들어가는 길목인 에나임 오구에 나가 앉았다. 이는 셀라가 다 큰 것을 그네가 보았으나 자기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네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네를 보고 몸파는 여인으로 여겼다. 그네가 자기 며느리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가 길에 앉아 있는 그네에게 다가가자 보시기에 내가 그대에게 들어가고 싶네 하고 말하니 그네는 당신이 내게로 들어오신다면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그가 내가 가축 가운데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라고 말하니 다시 그녀는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내게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네게 줄 만한 담보물이 무엇이겠냐 하고 되물으니 그녀는 당신의 인장 반지와 당신의 꿈과 당신의 손에 든 지팽이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그네에게 건네고 그네에게로 들어가니 그네가 구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다. 그네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 얼굴에서 가리개를 벗고 다시 갑의 옷을 걸쳤다. 그 후에 유다가 그녀의 손에 담보물을 돌려받고자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의 손에 염소 새끼를 들여보내고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구곳 사람들에게 에나임 길에 있었던 그 몸 파는 여인이 어디에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은 오히려 여기에는 몸 파는 여인이 아예 없어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 내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고 구곳 사람들도 여기에 몸 파는 여인이 아예 없어 하고 말하더라 라고 전하였다. 그러자 유다는 자칫하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터이니 그녀로 하여금 그것들을 가지도록 내버려두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건을 그대는 그녀를 찾아내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하였다. 석 달이 지나자 유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아넬부아 하였다. 보라, 그네가 몸을 팔았고 마침내 아기까지 가졌다. 이에 유다가 너희는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도록 하라 하고 명하니 그녀는 끌려 나오면서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 물건들이 임자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 이 물건들 곧 인장 반지와 끈과 지팡이와 모두 누구의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하고 덧붙였다. 이에 유다가 알아보고서 그네가 나보다 우롭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네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그네와 어울리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그네가 아이 낳을 때가 이르니 보라 일이 터졌다. 그네의 배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네가 아이 낳을 즈음에 갑자기 한 아이가 손을 내밀자 산파가 그 손을 붙잡고 빨간색 실을 떼어주며 이 아이가 먼저 나오는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가 자기 손을 뒤로 빼니 보라 그의 동생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에 그네가 어떻게 너는 스스로 박차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니 무사람이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이어서 그의 형제가 나오는데 그의 손목에 빨간색 실이 있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9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또 한우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0: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저는 1986년생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평양에서 사셨습니다. 태어났고요. 저희 외할머님 같은 경우는 6.25 한국전쟁 당시에 참모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맨날 낙동강 전투 얘기하고 북한에서 들으면 또 용 스토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제 수산물 상점 지배인 외할머님이 하시고 그렇게 잘 호요식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외할아버지 때문에 추방을 당합니다. 백암이라고 하는 지역은 높은 산, 백두산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여름이 없어요. 겨울 있고 봄이 있다가 겨울이 다시 오는. 그래서 옥수수도 안 되고 이런 감자만 되는 이런 열악한 지역에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추방당해서 농장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버렸어요. 저희 집안은 다 평양말을 쓰는데 저 아버지만 지방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방에서 북한의 이런 평양의 엘리트들이 누리는 그런 말들을 저희 부모님을 통해 듣는데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추방을 당했으니까 북한의 출신 성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출신 성분이 뭔지를 잘 알잖아요. 출신이 좋았으니까. 근데 추방 당하고 나서는 출신이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김씨리가를 찬양하다가 갑자기 추방당해서는 김씨리가를 원망하는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는 학교 가면은 찬양하는 거에 세뇌 교육 받는데 집에 오면은 디스하는, 그건 학교 가면 찬양해야 되고 집에 오면, 그러니까 이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럼에도 저희 집에서는 밖에 나가면 절대 집안의 얘기를 하지 마라. 하는 날에는 정치범수용소로 잡혀간다.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서 집에서는 온갖 한국 노래와 하지 말라는 모든 걸 하고 밖에 나가서는 장군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선자의 모습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1960년대에 해산 쪽으로 문이 열리면서 해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처럼 중국 친척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중국의 친척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그 영향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몽골로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내몽골은 한국으로 오는 하나의 통로였어요. 근데 내몽골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내몽골로 와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몽골에 가면은 이제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앞뒤가 다르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97년도에 탈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 왔는데 북한 스파이들이 많고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란스러움이 생긴 거예요. 북한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한국으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척인 한 고모님이 집사님이셨어요. 연길교회를 다니셨는데 연길교회를 같이 다니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준다는 꼬임에 넘어서 새벽마다 집사님 손잡고 다녔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구찬송가 360장이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근데 그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다음 해에 저희가 이제 북한에 가게 됐는데 북한에가 농사일을 하면서 갑자기 뭔 생각이 나냐면 멜로디가 떠오르는 그 360장의 멜로디. 나와 함께 하시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평안이잖아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신하게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나 마음껏 불러보고 싶다, 이 찬양을. 그땐 찬양인 줄 몰랐죠. 찬양이라고 뭐 알려주기보다 그냥 음악이라고 들었으니까 이 음악 부르고 싶다. 다음 해에 다시 중국으로 와서 찾아보니까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이었는데 정말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때부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누구도 이 질문에 답을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김일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뇌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안에서 뭘 배웠을까요? 김일성 웃기고 있네 이러고 배웠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하셨어요. 조그만 새끼 이렇게. 근데 한 선교사님이 진지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기도가 대화를 하듯이 하라는데 아니 뭔가 존재가 믿어져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대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먼저 찾고 싶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을 하려면 어디 가면 될까요? 하늘에 가면 되죠. 하늘에. 하늘에 못 가니까 산에 가야죠. 그래서 산에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그루터키, 나무 잘려놓은 그루터키 거기에 딱 서서 기도하다가, 아, 서서 기도하면 좀 교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딱, 그러다가 언제까지 기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한 시간. 무릎을 안 꿇었던 사람이 한 시간 무릎 꿇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게 무릎을 꿇은 거지, 나중에는 이게 무릎이 너무 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사지라. 살면서 처음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을 보다가 성경 책은 멈춰져 있는데 환상. 성경이 너무 번져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눈은 뜨고 있어요. 눈 감고 꿈꾸듯이 그 실제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김일성 광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 뜨고 보니까 비가 엄청 내리는데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비전을 12살 때 봤어요. 성경을 보는데요.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얘기는 성경이 엄청 많아요. 사무엘상 3장만 보더라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난널 부르지 않았어. 사무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12살이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약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거라면 하나님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거는 두 번, 세번 보여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김일성 광장에서 말씀 대언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간증하고 있지만,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김일성 광장에서 제가 이 간증을 똑같이 할 겁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죄를 지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을 막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오시더니 내려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수 일생 보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사복음서까지 아직 못 갔을 때였어요. 그러니 예수 일생에 대해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처럼 보면서, 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부모님도 나를 고난의 행군 때 버리고 도망치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인격적인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죄값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이 깨닫게 됐는데, 한 다섯 분 정도가 구찬송가 185장을 부르더라고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요, 예배를 통해서도, 옆에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와 자매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들리냐면, 환상에 깨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섯 분의 불려지는 찬양의 가사가 여전히 예수님이 저한테, 나 너 위에 십자가 줬는데 너 뭐해? 하나님이 콜링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믿어졌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그냥 하나의 사건처럼, 저는 그냥 역사, 기록된 역사, 현재 일어나지 않는 역사.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한 이 성령의 경험을 해보니까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ING 사건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지금 죽으셨구나. 이게 현재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도단한 모나고 거친 감정들이 있다면 오늘 새벽, 아침, 하루 종일 6월의 푸른 그늘 아래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내일 새벽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습관이 절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의 습관이 궁금합니다. 이 습관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 웬디 우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이 쌓여 결국 이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책 가운데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섯 가지의 모습, 여섯 가지의 습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죠.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데도 말이죠. 둘째,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교는 감사보다 부족함을 먼저 보게 만들죠. 셋째,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너무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다섯째,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 단점에 집중하고 먼저 의심하죠. 그러면 마음의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데 말이죠. 여섯째,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기를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나누지 않는 삶은 점점 메마른 삶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습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며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 순간의 습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의 문을 열어볼까요?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의 첫 찬송 내 주여 뜻대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시험 받을 때의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참 세상에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일반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이에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은 책임을 짓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끝없이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 주고 싶어. 찬송가 373장에 보면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목자 없는 양떼를 보시고 로마의 학정에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셔서 그들을 먹이지 않고는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0: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순종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훈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지. 서산으로 해가 기울어 노을이 광야에 깃들 때쯤 됐죠. 예수님 곁을 떠날 줄 모르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뭐가 있어야 주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요새 한국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고 외관으로 화려하게 지었다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고 천국의 양식도 복음의 소식도 신유의 은사도 떨어져 가는 한국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송 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오늘도 김성혁 형제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당부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올리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다. 아멘. 국가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청하신 바라 라고 하셨으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 국민과 국가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북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 완전한 방법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새벽 시간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 MHz, 출력 5kW, 청주 FM 104.7 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으로 덮여있던 마음의 우물을 다시금 열고 메말랐던 심령 위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말씀이 다시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사랑과 순종의 삶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한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변화하는 북한 해외 노동시장과 관련한 보고서가 또 한 달 전쯤에 나왔더라고요.
1: 네. 통일연구원의 정원희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북한 경제 박사님이고 중국에도 좀 수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직접 북한을 목도를 하면서 북한을 이제 실제적인 모습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 변화하는 북한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네.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과 조건까지 좀 달라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이런 낮은 임금으로 비교적 쉽게 쓸 수 있었는데
0: 네.
1: 지금은 예전처럼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0: 중국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1: 와, 이게 경쟁이 붙으면은 그 반대로 경쟁이 붙은 대상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0: 네. 수요가 올라가면 공급이 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 네.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1: 그럼 얼마나 오른 건가요?
0: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임금은 최근 약 50% 전후로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50%면 100달러 받던, 예를 들어 100달러 받던 거 150달러 받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월 2,200위안 정도였는데 지금은 3,500위안을 줘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중국 사업가의 증언이 있습니다.
1: 한 달에요?
0: 네. 네. 3,500위안이면 저희 돈으로 한국 돈으로면 70만 원 정도 되네요.
1: 달러로 그럼, 하면 한 516달러 정도. 네, 500달러가 넘네요.
0: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만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1: 네.
0: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해도 별도 수당을 잘 요구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야간 수당, 건강 관련 조건, 휴식 조건까지 계약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싼 노동력 문제만은 아니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저희의 외화벌이의 진실 가운데 여러 주제에서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지만
0: 네.
1: 참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에 붙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떤 부분들인가요?
0: 그러니까요. 이게 국제사회 제재가 있고 원래 신규 네. 채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은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보내야 되는데
1: 네.
0: 이 두 국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가장 큰 배경은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렇죠. 군 동원이 됐고
1: 그쵸.
0: 인구가 감소됐고 외국인 노동자 단속 등이 겹치면서
1: 네.
0: 건설, 농업,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눈이 북한 노동자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러시아가 더 높은 임금과 조건을 제시하면 북한 노동자나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매력적인 파견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북한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1: 네.
0: 일 잘하는 북한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달라진 거죠.
0: 네.
1: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0: 뭐 정면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두고 약간 역할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뭐 수산이라든지 뭐
1: 네.
0: 의류 뭐 이런 가공 제조업 분야에서 여성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였죠. 임금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뭐 건설 그런 인프라 분야에서 남성 노동자를 많이 활용했었죠. 뭐 벌목공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금도 중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월에 한 300달러 수준, 러시아는 1000달러 이상이라는 구조를 보고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구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여성 노동자, 수산물 가공 노동자, 그리고 제조업, 농업 분야 수요까지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성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보이는 그런 사례도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이게 러시아 수요가 그만큼 계속해서 커지면 북한 노동자나 뭐 북한 당 차원에서는 그저 좋은 일이겠어요?
0: 그렇죠. 근데 북한 노동자에게 좋은 일이니까 이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임금이 오르고 조건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 그렇죠.
0: 실제로 일부 노동자들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중국은 떠리 벌이 수준이고 그러니까 떠리 벌이 수준이다 이런 얘기겠죠. 러시아는 가장이 벌어오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성들이 돈을 벌어오는 수준이다 라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좋은 변화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1: 네.
0: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그 돈이 노동자에게 온전히 가는 거냐 요거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거죠. 해외 파견 노동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제하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당국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당국이 가져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노동자의 처지가 조금 나아져도 가장 큰 이익은 결국 북한 당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저희가 뭐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은 또 생각해보면 그저 북한이 가라는 대로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0: 네.
1: 저희랑은 뭐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저희야 뭐 회사도 결정할 수 있고 부서도 그렇죠. 결정할 수 있고
0: 네.
1: 뭐 국가는 더할 나위 없는데 북한의 노동자들이 파견지를 선택을 할 수는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노동자 파견이라고 해외 노동 파견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1: 네.
0: 그냥 일반적으로 북한 그 상부에서 그걸 결정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른바 이제 TO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각 기업소에서 은밀하게 이걸 갈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약간 추천을 받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의 뭐 당성이라든지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토대가 얼마나 좋은지, 뭐 친척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뭐 비판적인 행동을 했거나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뭐 탈북 가족이다?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부에서 결정하는 구조인 거는 확실한 거죠.
1: 네.
0: 당연히 이제 뭐 누가 어디에 내가 어디 가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갈 수는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이라든지 이동 숙소 뭐 임금 귀국 여부까지 당국이 관리하는 그런 구조인 건데 다만 그 안에서도 내가 러시아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 하고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시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꿈은 꿀 수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북한 당 차원의
0: 네.
1: 상부에게. 단순히 보면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북한 당과 러시아 이 사이의 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러시아의 관계가 현재 강화되고 있잖아요. 뭐
1: 네.
0: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의료가 되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1: 의료요?
0: 네. 그래서 북한에서 뭐 병원을 건설하는데 러시아의 설비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러시아에서 약품이
1: 네.
0: 북한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되고 있다. 뭐 1억 달러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수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노동자 파견도 북러 협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노동자 임금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1: 네.
0: 국제 제재가 있어도 노동자 파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북한 정권에는 또 하나의 숨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숨통이지만 또 의료 쪽까지 이렇게 교류가 확장된 거면
0: 네.
1: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아졌겠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원래는 약간 중국에
1: 네.
0: 80% 90%의 이제 수입이나 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의존해왔는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러시아의 어떤 큰 대국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도 당당하게 본인의 요구를 할 수 있고
1: 네.
0: 아까 얘기했던 좀 임금 올려달라라고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군대를 파견하고
1: 네.
0: 그 무기를 팔아서 얻은 그 북한 당국이 얻은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이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0: 네, 첫 번째로는 강제 노동의 본질인데요.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 이동의 자유가 없고 네. 감시를 받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뺏기고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면 여전히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둘째는 제재 회피 문제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뭐 러시아로 이동하거나 뭐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분야로 퍼져나간다면
1: 네.
0: 이게 추적이 더 어려워집니다. 국제사회는 단순히 몇 명이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걸 넘어서 어떤 기업이 쓰고 있는지 어떤 돈의 흐름이 있는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임금이 올랐으니 좋은 일이다 라고만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노동자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 변화가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 확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확대로만 끝나는지 구분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계산하고 비교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매우 좁은 틀 안에서만 허용되고 그 임금 상승이라는 숫자 뒤에 감시나 상납, 통제, 제재 회피 그리고 정권 자금 문제까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저희가 어떤 점을 주목하고 또 기도해야 될지요?
0: 네, 앞으로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또 얼마나 더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분야가 건설업에서 농업, 제조업, 군수 관련 산업으로까지 넓어지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방향 상황에서
1: 네.
0: 노동자 파견이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 안보 문제와 연결된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이 군대하고 같은 그 규율을 뭐 따진다든지
1: 네.
0: 이런 식의 강요가 있는지 억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북한 노동자의 변화된 인식입니다. 이들을 단순히 끌려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죠. 제한된 조건에서도 비교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더 나은 벌이를 원한다. 그래서 그 나가 있는 그 노동자들이 그 북한하고 다른 환경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경제 활동해야 되는지를 네. 조금이라도 그래도 인식하고 알 수 있다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변화인 거잖아요. 그 변화를 어떻게 하면 더 촉진할 수 있는지까지 우리는 좀 고민하고 그런 대안이라든지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1: 이렇게 북녘 땅의 보여주기식의 자유가 아닌 또 저희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NK 엔드센터 이상윤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제가 오래전에 화곡동에서 목회할 때 한겨울인데 수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가수도였거든요. 화곡동 미개발 지역이라. 그래서 급히 이제 그 수도공사하는 그 전문 철물점 하는 아저씨를 데려다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 공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월달이니까 땅땅 얼었기 때문에 땅이 봄이 돼야 이거를 큰 공사를 벌려서 많이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공사가 보통 크기 크지 않다라는 그래서 한겨울에 수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른 멀리 있는 수도 업체 그 아저씨를 불러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물을 길어다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멀리 있는 수도공사 아저씨를 데려다가 했더니 그 아저씨는요 1분도 안 걸려요. 30초 만에 딱 하더니 웽 돌아가는 거예요. 펌프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 아저씨 아니었더라면 한겨울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봄에 그 교회당을 다 뜯어 고쳐야 할 판이었어. 아는 것이 힘이더라. 모르면 고생합니다. 모르면 뒤떨어집니다. 모르면 생정정정에서 칩니다. 무지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지식도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 지식을 모른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지식 모른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지식 좀 딸린다고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 망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호세아서 4장에서 하나님의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어요. 이 영적인 무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18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도다.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0: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무지에는 세 단계가 있답니다. 첫째 단계는 그 지식 자체를 모르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그 지식을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는 단계. 즉 무지에다가 교만이 첨부되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래. 심각해져. 세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그 지식을 그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 단계에다가 교만 플러스 어리석음까지 첨부된 거. 심각한 거죠. 3단계는 심각한 거. 1단계 무지, 단순히 그냥 모르는 단계는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깨닫고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2단계 무지는 교만이 깨져야 그때서 알게 되고, 3단계 무지는 교만도 깨지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까지 깨지고 나서래야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무지는 단순한 무식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1단계 무식 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몰랐네요. 그렇군요. 믿겠습니다. 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 다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무지에다가 교만이 들어가면, 거기다 강팍함이 들어가면, 무지에다가 어리석음이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가르쳐줘도 피식피식 웃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를 가리켜 결백이 아닌 죄악이다. 무지는 죄악이라. 빈 존슨이라는 사람은 무지만큼 치명적 악은 없다. 이 무지는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교란시키며 진실을 혼란시키고 결국은 망하게 할 뿐이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6월 13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제주가 20도, 포항과 부산이 19도, 목포 18도, 시리즈와 서울, 대구와 광주, 여수가 17도로 보이고요. 평양 16도, 개성과 함흥이 15도, 청진이 13도, 강계 12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2도, 서울과 대전이 31도, 춘천과 광주가 30도, 평양과 개성, 함흥, 강릉이 29도로 보이고요. 목포 28도, 부산과 여수가 27도, 강계와 제주가 26도, 신의주가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광장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와 바라봐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일본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은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누가복음 7장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 여자는 죄가 엄청 많은 여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여인의 얘기는 사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 마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마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자가 알라베스트 향수병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자기 머리로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하는 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자인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네 사람의 복음 전도자들이 기록했을 때 자기 본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마태는 이러한 관점에서 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기록을 한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기록을 했던 그 기록에 마가복음은 족도 다 뺐어요. 족보 없어. 예수님 그냥 시작을 바로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묘사를 해서 썼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는 각도에서 자기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조금 다 다른데 이 얘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은 좀 단순하게 나왔어요.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 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야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창조보다 귀한 것은 구원이에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내가 보니까 불청객이요. 초대받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거길 왔어.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향유병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기름이 흐른 발까지 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해서 접대했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남자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은 틈틈이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뭐 아담 그 다음에 부인 해와 거기서부터 쭉 여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부 여자들은 다섯 번 탄생한다 그러죠. 첫째 단발머리 학생, 두 번째 30대 처녀, 세 번째는 여자, 네 번째는 여성 아주머니, 다섯 번째는 여사. 그래서 미국의 여권 운동자들은 열심히 명칭부터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이사장을 갖다가 chairma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변경해서 이제 여자도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chairpers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chairman이 변해서 chairperson. 그러면서 이상한 게 미국 남자들은 결혼한 후에 미스터라고 통화가 지정이 돼요. 미스터, 미스터 파워, 미스터 박, 미스터 김. 근데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미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결혼 후에는 미스 이스가 돼요. 미스 이스. 어째서 올 미스는 있는데 올 미스터는 없느냐? 유부녀는 흔히 쓰지만은 유부남은 별로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자들을 무시하는 경우에 성경시대 사람이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만큼 여성의 위치를 향상시킨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당에다가 여자석 이쪽에 거기 카탱을 쳐요. 남자석은 이쪽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그 집이 가서 예수님한테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 역사. 그러면 그 여인은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인정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상에서 그 여자의 얘기가 종종 나온다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자는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지만은 인정을 받았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 보세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에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라.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지, 초청받지도 않은 집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무조건 염치에 불구하고 인사 불구하고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야, 죄는 여자만 짓는 것이 아닌데,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남자나 여자 다 죄인이고 그 죄가 용서받았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진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once for all,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를 가리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모방하는, 모략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나면 누구든지 죄인이든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내가 내쫓지 않고 다 그 사람을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말씀. 나는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첫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죄가 많은 여자예요. 인간이 봤을 때도 그 여자는 죄가 엄청 많아요. 남편 다섯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진짜 남편이 아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런 여자가 오정에 우물에 물 길러 왔죠. 성경 보면서 보통 물 길러 가는 건 아침 일찍들 물 길러 가라. 내가 어려서 살할 때 우리 동네 우물 하나가 있는데 아침에 가보면 다 물 길러 와요. 근데 이 여자는 아침에 못 오지. 왜?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니까. 그래서 오정에 물 길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면은 예루살렘 쪽에서 유다 쪽에서 갈릴리를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요. 왜? 사마리아는 사실 혼합,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반석하는 사람 같이 결혼하고 모든 게 다 혼합주의로 있는 데라 유대나라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서 갈릴리를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간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나절에 피곤하죠. 예수님이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갔을 때 이 여자가 물을 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물 좀 다고 그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만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나라 사람하고 상종 안 하는데 왜 나더러 물을 달래느냐. 예수님께서 물 달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때 그 여자가 신앙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숭배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옳으냐 거기서 하는 게 옳으냐.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것도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았더라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는 변했어요. 그리고 동네 들어가서 내 죄를 다 얘기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봐라.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여자는 사실 전도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 과거를 들췄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게 전도지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 우물 곁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만나고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됐죠. 나는 삭개오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난 삭개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대.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 너머를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겨울러 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뽕나무는 조그만데 거기 뽕나무는 큰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뽕나무에 가 있는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라고. 나 그 뽕나무 가서 봤어요. 아, 이 우리나라 브라다나스 나무 길가에 있는 것보다 훨씬 커. 거기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을 다 제치고 뽕나무 앞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속히 내려와서 뛰어내려왔어.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만약 누겨서 토색했다면은 내가 4배를 갚아주겠다. 회개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침례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삭개오도 돈 걷는 사람으로서 많이 잘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야 삭개오를 예수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 가족까지 변했죠. 바울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니까 눈에 못 씌었던 것이 다 없어져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로 변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수고했던 바울. 그가 늘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는다. I die daily. 나는 예수를 위해서 매일 죽는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해놓고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죠. 나는 목사될 생각 꿈에도 없었어.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 학교에 가서 예수 믿고 목사되기로 하나님께 사명 줘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미국 처녀 하나 데리고 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우리 사람이 얼마 전에 낙상해서 허벅지에 금이 가서 지금 아주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내가 원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병원으로 직행을 했어요. 어저께는 웃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많이 회복되고 가는 도중에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나올 테니까 안심해라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그게 Church Research 잡지에 한번 나왔어요. 죄인들을 판단하지 않든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신다.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진리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이런 거를 내가 보면서 아, 나 17살 때 예수 잘 믿었다. 그냥 고집세고 안 믿었으면 지금 뭐가 됐을까? 현재의 죄도 사해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7장 38절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의 한 방울의 눈물은 누가 말하기를 5캐럿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물, 감격의 눈물도 될 수가 있고 죄사함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여자는 미래의 죄도 아마 다 사함받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치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췄다. 입맞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증표예요. 바리새인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서기관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 죄인 여자는 예수님 발에다 계속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흠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향유를 붓는다. 헌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이 시카고 근처에 있는 미시간 호에 배가 뒤집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시간 호숫가에서 허덕이며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헤엄을 쳐가지고 17명의 생명을 건져줬어요. 그런데 그 11명 중에 한 사람도 와서 자기에게 감사 표시한 사람이 없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래도 문둥이 하나가 돌아와서 사례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혹시 내가 그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아도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인생, 그런 사람이 나는 되지 말아야지 몇 번이고 다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환경이 어려울 때 또 힘들을 때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인정을 받은 것도 중요한데 이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인정을 받을 때 이것은 교훈의 지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함받은 증거가 되고 후손에게 길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데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참 누구한테 인정받는다, 친구들한테 인정받는다, 상사한테 인정받는다, 부모님에게 인정받는다, 담임선생님에게 인정받는다, 이거는 엄청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 사람 어떠냐고 물어봐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멀리도 하지 말고 가깝게도 하지 말고 하는 게 복될 거라.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말할 수 없는 죄인, 우상도 섬기던 죄인이고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죄인이고 동네에서 버림받은 여자, 예수님 만나서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은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한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 젖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얀마, 버마에 선교를 갔을 때 17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기다가 17년째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지. 그 후에 젖슨은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쇠고랑이 다리에 채워졌고 많은 메마진 자국이 등에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엣나이름 젖슨 선교사 다리에 체인의 상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국, 복역하면서 감옥에 팔에 쇠고랑 찾은 데 그 자국을 보고 버마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죠. 그 앳 나이름 젖슨 선교사가 침례교 선교사예요. 지금 버마에 가보면 침례교회가 불교 다음에 제일 큰 교단이에요. 왜? 앳 나이름 젖슨이 거기서 어렵게 핍박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사람들이 다 침례교인이 돼서 랭군에 가보면 제일 큰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의 결과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은 앳 나이름 젖슨의 생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17년 만에 원주민 한 사람이 회개하고 가능케 했던 것은 그 죄에 대한 얘기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기에 지금 버마에는 많은 침례교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 해와 드리고 마칠게요. 1963년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인한 사형수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그 감옥 생활 중에서 그에게 밥그릇을 따지는 선배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도소는 밥그릇 따져서 높은 사람, 얕은 사람을 정했는데요. 한 번은 창살 사이로 엿보고 있는 교도소 소장의 눈을 숟가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음담 패설밖에 없고 거짓밖에 없었습니다. 물건들을 훔치는 죄로 형을 받고 추록하자 안갚음으로 보인을 신고한 가족 전체를 몰살시킨 사람입니다. 고재봉, 지금도 찍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평신도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당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었으니 당신도 읽어보라고 성경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고재봉은 호기심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크게 변화되어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토록 포식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된 것을 보고 놀란 재소자들 2,000명 중에 1,800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간 그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목매이며 기도를 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고재봉이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군 장교는 장교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게 해 주시며 저를 사형 집행하는 사수는 저를 주님께 보내기 원하여 쏘는 것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를 뵙게 되었사오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고재봉이 입을 열어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고 떠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송 부르

0: 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만큼 죄는 안 지었을런지 모르지만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핏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 더욱 확신을 갖고 고난의 때에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오늘 네온의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손뼉쳐 기뻐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골작품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감사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일까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이 감사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핵심 습관에 의해서 좌우된다. 찰스 투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어떤 가치가 내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을까? 살아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오늘도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금 죽은 사람에게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살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손이 불편한 사람에게서 가장 부러운 것은 양손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일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내는 한 명의 하나님의 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삶을 이끌고 지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의 씨를 심을 공간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구나.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한다, 그리고 매사가 감사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끝없이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동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중자애란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는 말이죠. 내가 무너지면 그 무엇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약해지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우스개 말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들어쓰시는데 병든 사람을 들어쓸 수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를 끝없이 내면에서부터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감사는 동력이 됩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주

0: 취미되게 하시며 언제나 더 좋은 것, 좋은 길,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싶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 고마운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 무언가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할까요? 끝없는 감사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게 행복할까요? 한순간에 고마운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으라라고 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 속에 표현되는 감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풍성하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40여 년 한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은 병도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에 늘 쫓기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잔병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힘들어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며 감사를 끝없이 찾아내는 특별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오.

받고 아멘.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즐겁게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붙어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이름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열왕기하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증거를 보이겠다. 너는 금년에 들어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오겠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나 여호와는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흙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진으로 나아가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산헤립이 자기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산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네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벽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던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안뜰을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네 목숨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 주겠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무화과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그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요?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적이 임할 것이요. 왕은 해 그림자가 해시계 위에서 10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10칸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좋겠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10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니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시오.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요?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장차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로니아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네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네가 낳은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로니아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연못과 물길을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더러운 짓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온갖 별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두 뜰에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요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아세라 우상을 세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키신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열왕기 하.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또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누구든지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안에 벌을 내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벌을 내리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듯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씻어버리겠다. 또 내가 준 땅에서 살아남은 내 백성을 내쫓아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은 원수들로

로부터 모두 빼앗기고 도적질 당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여 나를 분노하게 했다. 므낫세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더구나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여 예루살렘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로 가득 채웠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저지른 죄는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죽어 그의 왕궁 정원 곧 웃사의 정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무슬렘의 신데 욧바 사람인 하루스의 딸입니다.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산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아몬은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아몬을 배신하여 왕궁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하였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몬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웃사의 정원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인데 보스가 사람 아다야의 딸입니다. 요시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였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무슬람의 손자요 아실리아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요시아가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시오. 가서 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 모은 돈, 곧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온 돈을 계산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그 돈을 성전 수리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서진 곳을 고치도록 하시오. 곧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주게 하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게 하시오.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소. 왜냐하면 그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감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소리내어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조언자 이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나와 모든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이 책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소. 그리하여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자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보았습니다. 훌다는 할하스의 손자이며 디과의 아들인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성의 새 구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들이 나에게 보낸 왕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왕 요시아가 읽은 책에 따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붙는 듯하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네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나는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평안히 죽게 하여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하겠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온갖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왕은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 그 책에 적혀 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도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바그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아침 출근길이나 산책길에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향기, 아카시아 향기를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 꽃도 하얗게 피어나서 이쁘지만요. 이 달콤한 향기가 얼마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아침 일찍 나설 때는 진한 향기가 나던 그 아카시아 향이 느지막한 오후쯤에는요.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 꽃의 향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죠. 거친 바람과 때론 뜨거운 햇살을 묵묵히 견뎌내고 마침내 꽃방울을 톡 터뜨렸을 때 비로소 가만히 퍼져나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멀리까지 번져서 소중한 손님들을 초대하는 예쁜 초대장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향기는 공기 중에 만분의 일만 섞여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전해진다고 하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는지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그저 오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내 삶에 딱 만분의 일이라도 담아낼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향기가 은은하게 흘러가겠죠. 6월의 기분 좋은 아침, 우리 마음에 주님의 향수 한 방울 톡 터뜨리고 기분 좋게 출발해 볼까요?

그 이름 예수, 이어진 곡은 옹기장의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향기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출발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다정하게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 속엔 이미 주님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셔주면서요. 또 오늘 내가 마주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브의 찬양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이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소프라노 김방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제이어스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면서 탐페클스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의 연주 찬양 함께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제럴드 무어라는 유명한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한 번도 독주 무대를 열지 않고 유명한 성악가들의 반주만 했는데요. 그는 혹여나 자신의 반주가 성악가들의 노래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늘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의 피아노 소리로 성악가들의 목소리를 눌려버렸던 적이 있음을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위대한 반주자를 위한 특별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주회에서도 그는 여전히 유명한 성악가들의 노래를 돕는 반주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아닐지 모르지만 위대한 반주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또 친구 다윗을 향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라고 했던 왕자 요나단도 생각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명예나 위신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낮췄던 사람들인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고 하나님께 복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의 이 겸손함을 본받아 서로 낮아지고 복종함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 스승으로 가가와 도요히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메이지 학원과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톤에서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했는데요. 귀국한 후에는 빈민굴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도와 사회사업, 농민운동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남자답게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밤새 몸부림을 치다 다음날 결론을 얻어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몇 가지 살림도구만 수레에 싣고 빈민굴로 찾아갔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에서 결론을 얻었던 겁니다. 주님이라면 목숨을 끊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대로 죽는 날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고 받들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었기에 섬길 자를 찾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다니며 청소와 어린아이를 돌봤던 그의 삶은 70이 넘도록 아주 보람있는 생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말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굳건한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봉구 김신석의 오직 내 안에, 이어지는 찬양은 세연의 주님 뜻대로, 끝으로 김명식 박영태의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이어서 들을게요.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었다. 이 말은 억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실업가 카네기의 묘비명입니다. 집이 가난했기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이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성장했던 카네기는 이 묘비명처럼 남을 잘 섬김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장 직공으로 시작해 억만장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고생하며 공부했기에 가난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많이 열어줬고 도서관까지 지었고요. 또 그늘진 사람들을 돕고 문화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카네기에게 찾아가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무슨 일이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후하게 대접해 열심히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에 힘쓰는 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 권능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편 18, 19절. 근심 속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믿음의 발이 통제력을 이르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의 다정함과 긍휼히 여기심을 인정하면 몸을 다시 가누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안위하고 보호하십니다. 근심, 갈등, 위험이 언제 공격하든지 하나님은 바로 그곳, 그 상황에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만 빈센트 빌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은 당신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당신이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상기하라. 이렇게 말해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이 말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이길 겁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저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안위하시며 항상 그곳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우수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치, 딱 맞게 떨어지지 않는 가격의 제품이 훨씬 더 잘 팔린다는 이론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 방법을 따라 실제로 1,000원의 가격이라면 990원 등으로 살짝 낮춰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니콜라스 개강은 이 실험이 진짜인지 궁금해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는 똑같은 빵을 200개 만들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판매했는데요. 절반은 2프랑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1.99프랑에 판매를 했는데 한국 돈으로는 약 50원 정도의 작은 차이였습니다. 실험을 반복한 결과 빵이 2프랑인 경우에는 45% 정도가 구매를 했고 1.99프랑인 경우에는 59%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돈은 50원 정도의 차이였지만 판매율은 거의 15%가 높았던 겁니다. 니콜라스는 우수리 효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원 단위의 작은 금액이라도 심리적인 장벽을 실제로 낮춘다고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조금만 낮아져도 판매율이 월등히 높아지듯이 우리 교회들의 문턱이 조금만 낮아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발길이 월등히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죄인들을 거리낌 없이 찾아가고 함께 교제하시고 회심시키셨던 예수님처럼 예배당에 누가 오든지 웃으며 환영하고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우리들이 그런 교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직의 부요 다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과 요셉의 정직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만 말하는 것이 정직이냐? 조금 더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의 정직인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명료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요셉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정직,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정직은 하나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모습을 정직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람 요셉의 할아버지 야곱을 볼 때 사기꾼, 거짓말에 능통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평가하는 야곱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26장 27절에 의하면 야곱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조용한 자다,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의 원뜻은 조용한 자다라는 뜻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뜻, 온전하고 무엇보다도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 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평가하면서 성경 기자는 그와 같이 괜찮은 자다라고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한다라는 우리식의 정직의 개념을 볼 때 야곱은 정말 사기꾼 같으며 비열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가 비록 거친 삶을 살고 때로는 형편없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져 있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계속 나아갑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사야 42장 같은 곳에는 그 야곱을 여수룬이다 이렇게도 평가하고 말합니다. 그 여수룬이 정직의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야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정직,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야곱의 손자죠, 요셉을 보면서 정직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종이라는 비참한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주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계속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 날마다 성적인 유혹을 던졌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안주인의 요구에 적당히 은혜 주는 것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안전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도덕성이나 사실관계만 따졌다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직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그랬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 보디발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어찌 내가 죄를 짓는가, 의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속, 문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본인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이 정직의 참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조건 정직해야 되죠.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그런 정직 포함해서 여러 상황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예외 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듯하고 그런 성도에 대하여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적절한 응대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형통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앞에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즉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형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조금 형통이라는 개념을 오늘 이 시점을 기해서 조절하십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모습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기억하면서 잠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모습을 좀 더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주시는 형통, 무조건적인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지금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둡니다. 근데 하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죄수라는 것은 적어도 무기징역, 사형수 왕께 반역을 꾀하고 큰 일을 벌인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얼마나 형편이 없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5편에는 그런 요셉이 끌려간 감옥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찾고에 찾게 되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묶인 바 되었고 그렇게 3년간을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 말고요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이게 형통입니까? 요셉이 한 일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뜻대로 살자 그래서 끝까지 정직했는데 결과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인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높이에도 좀 동의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런 말을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찝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만사형통을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환경이 좋은 것이지요.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네 가지 이 그물 같은 망이 우리 안팎으로 쳐집니다. 네 가지 망 무엇일까요? 실망, 허망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오는 마음은 절망.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망이에요. 어쩜 이렇게 적절히 죽음과 같은 사망
그 사망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다 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희망이다. 다른 망이 있다? 하늘의 그물망, 그 망을 붙잡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오늘 알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면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내 마음에 확신이 되면 아, 내가 형통 가운데 있구나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외적 환경의 잘됨, 이게 실질 형통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떠났는데 너무 잘 돼. 여러분, 이게 솔직히 형통입니까? 아버지 떠난 탕자가 계속 잘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끝까지 찾지 않았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이 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못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돌아오는 것, 그거 자체가 형통이고, 환경을 초월해서 순경이든 역경이든 하나님 함께 계시니 나는 형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준 되시지요? 혹시 힘듭니까? 혹시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안팎을 살펴보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심이 분명하고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내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형통은 반전의 형통이지요. 22절과 23절 계속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있는 이 시간 참 힘든 시간이겠다,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 쓸데없는 군더더기 시간을 왜 하나님은 자꾸 허락하실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고난의 시간 없어도 되지 않나? 있다면 짧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면 아,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특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바로 전에 왜 피눈물을 흘리시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나?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거 통과 안 하셔도 실은 십자가 지는 거 맞잖아요. 왜 6시간 이상을 너무 힘들게 십자가 지시고 그 시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는가? 답답하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라고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나. 제 청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허투루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시니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요셉도 우리가 처음에는 그 생각할 수 있죠. 아니, 10년을 노예 생활했는데 아니 그냥 총리 돼도 어때? 근데 하필 3년 엄청난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총리가 되었다면 아마 노예 그 10년의 이 트라우마는 엄청나고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년간을 치유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저는 감옥의 3년 이 기간이 치유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왜요? 거기 있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망도 했고 허망도 했으며, 그러면서 이제 원망도 했고 절망도 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붙잡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계속 알면서 점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는 3년인가? 아니, 이 3년의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거기 있으면서 많은 왕궁 드나드는 수준의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우리는 두 사람은 알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둘만 들어왔겠습니까? 3년간에 계속 들어왔죠.

그래서 왕궁의 수준 높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언어학적으로 이런 수사가 여기에는 이런 표현은 좋다 이런 수업도 공짜로 가르쳐 줬겠지요.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고 다 얘기했겠지요. 자기도 내가 이렇게 끌려온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야,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당신분이 나보다 더 힘들었군요. 주거니 받거니 그 상처를 서로 치유하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자기도 바뀌는 것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많은 상담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항상 권좌의 정점에 서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힘들다. 저도요,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는요, 부목사 때는 더 힘들고 더 바쁜 일이 있었을 순 있지만 담임 목사 때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의 이 처지는 대단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 바로 밑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요, 외국인이에요. 언어도 변변치 않을 것이고 노예 출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헐뜯고 그 권좌에 있으면서 엄청난 여러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요 다 이겨. 어떻게 이길까? 그것은 3년간의 이 치유의 기간 끝내고 그렇게 등극했으니까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 배려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상처가 있다, 괜찮아요. 요셉을 보세요. 괜찮아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고난은 반드시 은혜로 돌아와요.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만 제외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제 내 고난은 역전이 있다. 반드시 바꿔주신다. 반전의 은혜가 있다.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형통은요, 사랑의 형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이 다 살아요. 요셉의 70명의 가문, 가족, 사돈의 사돈까지 다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이 살아나니까, 형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의 칠족속들도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아납니다. 애굽 사람들도 살아나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응급 상황 시 치료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트라이지라는 것이죠. 트라이지. 이게 뭐냐면 전쟁이나 대형 재해가 왔을 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됐을 때 환자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가지로 분류를 한다 합니다. 빨간색 카드를 붙이는 이 환자는 즉각 환자예요. 당장 치료하는 1순위 환자들이에요. 2순위 환자들은 노란색 카드를 붙이는 환자들, 지연 환자라고 해요. 당장 치료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하면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는 그런 환자들. 3순위 환자들이 있습니다. 녹색. 녹색 카드 환자는 최소 환자라고 하는데 당분간 방치해도 괜찮다. 근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좀 봐줘야 하는 그런 환자들이다. 3순위 환자들. 근데 흰색 카드를 붙이는 4순위 환자들이 있습니다. 기대 환자. 근데 왜 기대 환자라고 그랬을까? 사실은 반대 같아요. 기대를 끊은 환자들이에요.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이미 사망한 자, 더 이상 치료 의미가 없는 자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 널브러져 있는 이들에게 의료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든 환자를 다루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낸받은 이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1순위

그러 누구에게 뛰어가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는요 당연히 4순위 환자들, 기대 환자, 그들은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있는 이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쓸모없어 방치되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가서 1순위로 살려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형통은 사랑의 형통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분류를 한다. 1순위 애굽 사람, 2순위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좀 효율적인 사람 먼저 이제 먹을 거 준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는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물물교환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처음에는 뭐 양을 가져와, 소를 가져와, 그러다 땅을 팔아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봐서 최고로 불쌍한 자, 진짜 식량 빨리 안 주면 저 집안이 망하고 저 사람은 죽게 되고 저 함께 온 이들은 쓰러지게 된다. 그들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게 사랑의 형통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다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차등을 주면서 먼저 애굽 사람 먼저, 가나안 칠족속은 나중,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끊깁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축복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뒷받침을 해줬다라는 뜻이지, 어떻게 7년 그것 가지고서 다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학자들의 이구동성의 결론입니다. 누가 먼저 1순위로 보여야 되느냐? 내가 빨리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저는 교회는 효율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사회의 기관으로 또는 사회의 어떤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 뭐 잠깐이지만 말썽장애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최고로 힘들고 말썽도 피우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 또래 가운데서 저희 학교에서 전교 1등도 있었고 반에서 뭐 모범생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아이들만 총애를 받고 그 아이들만 칭찬하고 이랬다면 저는 지금의 저는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정 형편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처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교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저를요 더 쓰다듬고, 너 괜찮아, 너 힘내, 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러니까는요 제가 진짜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교회는 갈 것 없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들이 왔을 때 내가 홀대받았다 이런 일도 그 느낌이 없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없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효율만 따지면. 왜요? 이네들은 하등 도움이 안 돼. 그렇잖아요. 뭘 가져오는 게 있나요? 다 뽑아만 가지. 그렇잖아요. 뭐 먹을 것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왜 우리가 저들을 품고 왜 우리가 이 청주 땅에 어린 생명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걸까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따집니까? 더 돈이 들어가야 되고 더 사랑의 마음이 집중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자녀 세대를 더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사람들은요 정직하면 못 살아, 정직이 밥 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서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속이고 정직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울겨 먹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밥 먹여줍니까? 네, 밥 먹여줍니다. 정직 자체가
그게 중요하다.

0: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담대하십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외치십시다. 정직이 밥 먹여준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 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고 따라가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저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스피스 병동을 긴 시간 운영해 오신 원주희 목사님을 잠시 후에 식탁 손님으로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식탁 손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마더와이즈 대표 김은영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집사님. 제가 방송을 자주 안 나오는데 오늘은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됐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20년?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19년 전에 우리 셋째 딸이 호스피스 교육을

0: 중학교에서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엄마든 아빠든 부모 한 명께서 같이 참석하기로 돼가지고 토요일에 수업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셨던 그것을 좀 알게 되니까 죽는 것이 아름답다. 근데 아름다운 것을 확신을 갖게 되니까 사는 것도 아름다운 것을 그 영향을 진짜 깊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저는 작년에 친한 친구를 먼저 보내게 됐는데 한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슬픈 과정이었지만은 좀 용감하게 보내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나지만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원주 목사님의 강의 그때 들었던 것을 통해서 그때 듣고 나서 저의 장례식 순서도 다 그때 써놨었거든요.
1: 그러셨군요.
0: 네. 오래 전부터. 그래서 네. 오늘 너무나 귀한 진짜 목사님 오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1: 네. 오늘의 식탁 손님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샘물 호스피스 성교회 원주희 이사장님. 네, 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0: 네. 목사님.
1: 저희 마더와이즈 방송은 마더와이즈 그 가정식탁이라는 이름으로요.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또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세요. 사모님 또 이번에도 문자 보내주신 게 있죠?
0: 네, 있습니다. 5226번.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정 마더와이즈 감사합니다. 그리고 9507님 삶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7896님 차량 이동 중에 참으로 오랜만에 듣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아유 문자가 정말 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세요. 가정식탁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2: 예, 우리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 함께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원주희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 또 아까 사모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식탁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잠깐 찬양을 한 곡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영상 링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가 드시는 마음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샘물호스피스 성교회 이사장님이신 원주인 목사님과 김은영 사모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앞둔 분들을 평안하게 그분들이 가실 수 있게 돕는 것이 호스피스라고 하더라고요. 샘물호스피스는 특별히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계신가요?
1: 호스피스 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제도가 없을 때 1993년서부터 이제 이 말기 암이나 다른 질환의 말기 질환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통을 잘 해결해 드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약학을 한 약사인데 약사를 하다가 이제 군대 ROTC 육군 잔교 13기로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약대 졸업하고 거기서 8.18 도끼만행 사건이 있을 때 현장에 있었어요. 1976년에 네. 북한군이 미군에 나무 잘렸는데 와서 도끼로 죽인 사건. 그때 바로 제가 그 현장에 의정장교로 있었습니다.
0: 네.
1: 그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제가 이 군생활 잘 마치고

0: 이제 약계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라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다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36세 신학을 공부해서 41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신학교에 갔더니 왜 약사하시던 분이 이렇게 신학을 하라고 오셨냐.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설명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앞에 있는 분들에게 천국 소망 심어드리고 그리고 고통을 해결해드리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 일도 있냐고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사를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날마다 떠나시는 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장례를 또 자주 치러드려야 되는 그런 일도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샘물 허스피스 제가 섬기는 동산에는 자연장지도 만들어놔서 흙으로 자연스럽게 떠나시도록 흙에다가 표시 안에는 거기 안 계시니까 우리는 빈 무덤이잖아요.
1: 네.
0: 죽음이 끝이 아니고 거기 무덤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돌려보내는 그런 자연장지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52년생인데 지금 70이 넘은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참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궁금한 게 이제 샘물 호스피스는 이제 기독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는데 네. 호스피스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0: 저는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1: 네.
0: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저희만 하고 있었어요, 거의. 그런데 제도가 2015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모든 병원들이 호스피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호스피스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가정에 있는 분들을 가서 도와주는 가정형 호스피스. 그다음에 치료받던 종합병원에서 나는 호스피스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거기서 자문형 호스피스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는 입원형 호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중심의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실을 만들어 놓고 도와주는 병원 부속형 호스피스. 그다음에 독립형 호스피스가 있어요. 치료될 환우님들은 안 받고 치료 안 될 말기 질환의 환우님들만 섬기는 독립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곳은 바로 치료될 분을 모시는 곳이 아닌 치료되지 않을 분들만 네. 집중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입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네. 이제 죽음을 앞두면서 예수님을 모르시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네. 기억에 남으신 케이스들이?
0: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늘 예배를 드리고
1: 네.
0: 목사님들이 24시간 대기를 해요. 당직을 하면서
1: 네.
0: 그래서 밤에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시면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세례받겠다면 세례받게 해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죽음이 다 두렵죠.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는 방법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허스피스하고 차별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마지막에도 청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도 그 청각에 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드리면 얼굴이 잘 편하게 변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6,000여 명이 저희 샘물 허스피스를 다녀가셨는데
1: 네.
0: 그중에서 4,000여 명 이상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족도 세례받고 또 환자도 세례받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다른 호스피스하고 차별화가 되는 건 영적 케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두려운 인생이거든요. 영은 인간만 갖고 있어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네.
0: 저희는 늘

샘물 호스피스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주님이 친히 업고 가시는 여정, 샘물호스피스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환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환자의 가족들도 그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 시기가 된다는데, 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2: 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떠나는 분도 두렵고 남아있는 분도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약이 안 돼요. 복음밖에 안 돼.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을 내가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성경에는 계속 죽음과 부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안에서 하는 호스피스를 해야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남은 가족들도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스를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섬기는 데는 이제 호스피스 센터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뭐 암 판정을 받으셨다 하면은 보통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환자한테는 알려주시지 마세요 하는 그런 부탁도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진짜 자연스러운 이 과정인데 어떻게 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화두는 우리 모든 인간이 두렵습니다. 근데 죽음을 잘 준비하고 믿음 안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은 맞이하는 죽음이 되고 죽음을 준비 안 하고 떠나게 되면 당하는 죽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시고 떠나시고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본인이 직접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그래서 오늘 모든 우리 인간들은

0: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약으로 되는 게 아니, 복음으로만이 두려움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죽음이 두렵다는 건 모든 인생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복음으로 잘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에도 귀가 열려 있으시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도 거기다 말씀 읽어드리고 찬양 드려드리고 기도해드리면 많이 편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답이다.
1: 네.
0: 복음을 전하는 게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친히 돌보시고 업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샘물 호스피스 병원을 1993년부터 운영해 오신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코리아 대표이신 김은영 사모님도 함께했습니다. 원주희 목사님과의 나눔은 다음 마더와이즈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였고요. 보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은 원주희 목사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실패가 아니야, 성공하는 도중. 2009년에 사랑받았던 일본의 온라인 광고 카피 문구예요. 어느 한 순간을 두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겠어요? 어제 하루에 오늘을 시작한 순간에 조금, 아주 조금 아쉬웠더라도 실패로 두진 말자고요.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지나간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가 기대가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예수님 덕분에 새로워지고 예수님 덕분에 새 날이 됐는데 지나간 날들보단 앞